jigjor sheba tha jingge nga met ha lo sui la num so pi jo chi gyu dian guo xie bu ni ba la bi ju xie xie bi ta san fang le ji kang ban zhe zu ta jie ya bu zuo xie gyu dian guo xie bu sum kan zhen leng bu ta dian jia dian guo song jue ta ga ba qi xin qiang ge qin wei ta wo qi gong bin jia zhe ta de ge xin bu suo suo da ta bie sui rong ju ge ke wa ra mei bu ge ri dian guo xie bu xi 징계나 강배 나무에서 로그 광고를 줘봤다. 로소규 땡고 세고 나 매선 직시에 도시다. 신주 제송 장성아 시보다 매선 직시에 다 요새 균점 줘고 소시규 땡고 세고 주 징계나 매는 샤도 시규 땡고 세고 뒤 레니어 시린 매 피해 세보다 차라리 야무소 매균의 년기 정신 변비 레가 시규 编过写的。

0: 加起玉米草一色起啊！加起玉米草一色起啊！俺俺最重最王一米，叫我重庆那了，这都是个专业人。现在俺俺最重最那呢，说不得的，那不也还是当姐？该你错过那了，就你。
1: 你这里我来接接。江长，你咋都等着都？
2: 兄弟，
3: 你这里我都着急，是不是有那些？昨天没有要的。
4: 阿弟弟，吃了那点点的，都里我那个送送。
5: 미상아국급요리스 제사 나버디 이지 양고시 어 둘로 차차네 양고시 어 세시디 라샹드 주워다
6: 아 세시디 라샹드 주워다 제시디 양고시 아 세시디 주워시

0: 생기 라게 싱그러봐 어디 게 나와 얘 시그 다 가르지
1: 나야 중인다
0: 예예예 되다 하사마 치기배 라이나 다 냠 치기도 와 이미 깨라도 쉐자 라이 정미도 헤헤헤 보모 봐봐 시프리 쉐다
1: 니야 가르쳐서 아까래 가지 예수도 어떻게 보삼주
0: 내 줄 하송해 왕 이미게 뽑아 치기도 왜 라이 야구 치기도 왜
1: DJ Mari, I also like to eat. Tondo Ditty, Piggy, Kirai, Gundishu. Hi.
0: Pomera get a guinea moloche.
1: DJ Gabna, where do we?
0: Gabu Yongocho. Near Pomer, Makurva. Near Puyin's Nichorda. Raba, Maset under Yimmy Gera Yori. Makam did some to shoot you. Pomera Gemata.
1: Bala, Karim Makbus, Tondo Pupusungache. Tanta Dinky, Mamma, Kujuma Jumasuda.
0: Ozzy Pomo. 年长了也不计谢顾给 张女啊, 姐妈, 王一鸣, 接着可是去那家, 永不可是与那家, 是吧? 让, 王一鸣给, 能不几个人呢, 保不起就要马上, 我信以那家, 我信美那家, 让给强子的, 闯的西的巧事, 哦, 是吧? 找我以那家, 闯我以那家, 几个人不能信, 出去钱都不够事,
1: 爸啦,
0: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2: 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鸣，马上打开！王一 俺这腿子大，脚下真活大。
3: 嗯。
2: 这么累，生不对。一鸣，他讲我嘛事，都不叫操作。
4: 看上去你那狗屎，你看那个冷表在讲。
2: 用啊，现在注意的，默默多操作。
5: 啊。俺来，看那啥着？看那啥着？
1: 看那啥着？

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츠치바 디탕 민비 쥐람 토르와 신비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네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메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자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자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기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원곡컵 겸미배 짐치 유배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곡컵 겹겹 꾸유마치구 탁발투 겐군추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곡컵 겹바탕 권내 탄외 민컵 겹구 랑우 국송라 숙겹구 랑세니가 펜라 대탕 용투
1: 장시 다뷰 방제 지그릉오 사단

0: 간이 속배 된다디 다장게 상로마다는 용도괴
1: 카리나
0: 총순한게 민인친지 공스 내 배주던 금에 제사부리 장게 신규위 아 제사장게 공스 구지 당내 제비는 세윤위는 出去 退不用呀，眼帘退不到，马赛太多，让给地归脱了，气皮胸给拿不起，准备退呀了，眼帘退要去。
1: 前两个说呢，俺是长嘴没的。

0: 능무디가 영어 말했을라. 진짜 야고 아유.
1: 디 야고 매버 가려요래. 공세 균대 쿠르교 디제리라. 교제부 상마 디제스체 소경 체브리. 공세 꾸디 시샤시시.
0: 걔라 진짜 용마시. 간이 속고 쓰면 되고. 간이 매면 용마시. 걔라 디케라 셔 님메. 나 인식에 된 거이. 시험도 년 혼자 지금
1: 这
0: 셔시.
1: 아, 这 제모도 가려요래. 我做卡车车差评不谈得上给做的差不多要钱提前个两个仓么公司呢几个的第三个新贵的一年卡里一年是个月让给谈得上重新做卡巴给不接对面尿出马路中间卡的退步一年减去有的是了卡巴给不去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
2: 이민, 계치야 그대 숨어서.
0: 어, 네 계라 계치비.
3: 계라게.
0: 전도기 뇌부터 해야 제도. 공사 내 미카지 구제 제압스기. 제자. 계란조.
3: 요거 제민도.
2: 가르 가르. 간이 소보미 미시다 지긴세. 라슈다. 간이 소보미 시다 지긴데 지그지베 아.
3: 간이 소보스나. 동수 디나기.
2: 동부 힘지다. 간이 분치지. 지그이베. 다들 동수 용기 미상매 굴슴 전부도.
3: 상무 주지도리 니가. 동수 별미 지수.
2: 나부 시파도이샤. 장샤샤 제보다 쉐보라 소바. 혼영 퇴부 유네. 짜매부 티수. 저준시다 유샤. 시소웨. 허허지. 도시.
3: 장계 공사 주도시다.
4: 你确定说，伊内土大第一次的早晚的有个马子，白酒党会呢，已经按住床子赶紧撮合。白酒党会。哦，前年用啊，你人家六次。朱林红，俺就那个朱学士专业读的。朱学士趴下，你参我桌头没多，赶紧撮合你，没选大白酒等给你撒。啊！
5: 哦，嗯，哦哦哦，嘿，给了，啊，俺最常最美，他的年真多的，同他是拉起，辛苦是拉起的，现在他的工作，该表姐当年的了不咋，老三当不能行，这是是拉起下，萝卜头表的工作没用是能俺还是来了，现在工作要求大，你是不是给这厂给砸碎了对不对？你工作要求嘛的是没对不对？工作少的点是对的。
6: 让不路，抢不送。厂里多呢，谈了通过没得过。
5: 阿姐，你工作忙别当不忙的，你工作起来个重大，请求要忙的，是个月。这类公司规定些下，公司没别就等个。
6: 看到俺三不当差，工作开始前来接不接，看到或者接等个。羡慕到或者俺这忙还是嘞。
5: 让给给是的，开始个这。哎，用啊。
6: 当晚的让给我做他给钱是个要的吧？唐氏，他给钱。
5: 用啊，用啊，我做他给钱了吧？让三妹要是懂的，让给点点钱，看嘞，你也点点钱，看嘞。当初他们让了些就是个要的。哎，就这一呢，两个得让给钱，让给钱。嗯。
6: 啊，结束了。
5: 喂，一鸣，看清楚啊！给那个，赶紧做个面，可能就这做起。装修那没见到毛事的，你没得钱没？啊，这，让天气开窗，马上不得得看这些啊！开始监督这个用车的钱都减少了，再不给，天天呀，等天啥可真是要的。他的团队还里呢，随后去看都不去的，监督这些开车去买呗。
0: 可咱当时拿了这么些钱，团队肯定敢说，你可把钱留着。
5: 阿丽。
6: 到我那全部可以不得，让俺认是吧？让给肯几天呢？也许哪个送吧，哪个要嘛的。到我那光给啥所有可真少嘞？
4: 陈志飞，你这是嘛学的？一名个现在几不济，现在的些对不济。本期操不最么算呢？所以呢，基本用过嘛是不？创作米一名个汤卡最精明多，创作米嘛用是了么？今嘛怕肯这是老重的。
6: 哎，俺也走哎，三米了。我那成都可真少嘞，成都退休现在可真少人家。
4: 赶紧操不，看见不得这边。
6: 嗯，这水先不，俺也去拉大去下注意。
4: 계수라 튜모마인베 교재부 소경치하기 제대로 대대 말베.
5: 제.
4: 양게 계지시 차가교다. 기겐아. 준다지엔치르다. 봐. 네 수이미생메. 탄테 디비토기. 셰바 셰마 망부지. 나라랑게 소경진교르다. 신기베.
5: 레지.
4: 디 셰바야도베. 간다. 차도 사브도야 되는 아 제대로 지요지. 네 앙니베 인스나. 앙 타부 인스나 네 요마.
5: 레지.
4: 레지. 간다 이민게. 봐. 네 가르시네. 디 칼은 냠베이나. 你人把起居天天切球得些外就骂人这次你也看了吗你也不切我还给他对切比呢做够起你速切那种你找着去这继续了你这么难的继续了天天天上写了吗都速切看你骂谁做不红了的朱天记了你也写下去快速看给什么写吧心跳了是吧一年假些东西切呢一名了两把早婚的有马的 간이 소배 된다 대리. 네 등계 체조. 이내 지기. 민망 체조 뭐요? 민망나 생태버리. 기랑 셀님이 기랑 좀 칸팅 샤인. 더도 용서 담세 쓰디. 제도 진행 상마 디귀 토라. 추제 쓰디.
5: 아, 쓰디.
4: 아, 잡아 잡으시. 칸다 이민게 용서 담세디. 인도 지경 말로. 님교 다 대변 안에 쪽자 체나. 신바치 교 네 체리 체오. 계셔라. 뒤쇠디 토양모. 나도 지기나시. 네 고군로구 제제. 이민게 님 교대배 고네 알교 추규규 다야 옆체초. 용아. 상게 이민을 셰로치. 칸다 네 칼 년제. 네 체도 시송 종다르체나. 로지 마고 봐. 네 점불링 거주 옆체오. 아. 계셔라. 토체나.

0: 阿姐，阿姐让咱留香芋色的独特花蜜多。我你俺们家这是啷个？王一鸣看你养你三了孩儿等哟。
1: 卡卡多些，你用得个？孙嬷嬷，让给可就没就些远的，但可对参不起个人。
0: 阿列些住的，你让去，开始路线应不应该姐姐开给阿的？让给我妈自个要买单。个屁的，什么样会说是钱数？阿姐，前头让咱家差多少东古的？
2: 听我爷爷娘家，你最近这天了，伢子搞的肯定要买的。他的太宗的这钱还嘞？阿姐，他通钱嘛对的，主要是一名老板提不起。一名姐嘛，给咱缺兵呢，得对人了，可不要买的。可个没皮，长谷些呢？王一鸣，俺俩最吃苦的子的，这个命多，伢惹不，怕不吃苦些。些要是咱登记，且咋，俺心想也是钱去。
0: 一年，
2: 王一鸣的留香芋了，命大当的团队，看看的民多，俺心里酸民多。
0: 哪个规矩？规矩的意思，人家写过我们呗。自动天了，咱们也是没差不了的。
2: 一年，王一鸣我那心大当这个民多。
0: 阿姐，
2: 得给这个吃个的，得来看叫战斗起啊，才这吃个的，说不他缺不起多。没事呢，俺俩最露西的嘞，穷着去过是不？
3: 엄마, 아무나 가르쳐요. 예, 예. 엄마, 진짜 맞다.
2: 네 가사, 레몬스게.
3: 수.
2: 뉴트린게니에디.
3: 엄마, 아무나 지단다. 미다다, 동도 계시단디 대비는 상도 시즈 위해 쓰러지도와.
2: 계지마 유다.
3: 아. 뭐라 레마죠.
2: 레면이 야호시오.
3: 아지 아마 아무나가 통주게야.
2: 수수유.
3: 요즘에니.
2: 통주.
3: 진짜 인기 많지. 아메시에디 독서 계신 길이. 헤.

0: 어야. 아, 샴릉이 이섭 체급을 같이 시인. 승희 왕이미. 야젠을 쇼야 손자. 아, 네 셈나라. 남자도스도. 이내 어디? 아, 안주 공시. 저지 안사 체사브리. 김민터도 안주 돕쇼 치외. 나로 접시여리. 승희 전도대 안주 예바도 예글 연도쇼리. 밤니 주나 용구마리. 상마 습쇼 유배.
1: 예!
0: 我呀, 샴라, 俺最, 턴조기, 낭조디, 치기다. 랑고, 퍼브네체, 상매, 조선쿠에, 남부디, 던쇼, 용두괴.
2: 용아!
0: 我呀, 他们야, 랑수. 드리지, 야! 이다. 드리지, 씨!
3: 알랑탕. 드리지, 차송에, 我呀,
0: 차송!
4: 남산土谷那街点票有论呐，俺最常在巡街线不王一鸣、神州街概念区的店铺那修眼睛，每天给讲表达土谷那热。
5: 学士，让我那穿过穷啊，让我提这些啥下？
4: 让我提，最近俺最难过最爽个，吃了几个是，你看我接不到个脸去，看了我也吃这些啥。
5: 他都输了么多？
4: 相遇的，相遇给俺们来买不着。来么多？
5: 对，刘大道，你这个这里，
4: 大道，看这里。
5: 对，对啊，哦哦，的，你哪里去打个钱？
4: 打个钱，小心。
6: 马主任，
5: 这边呢？马主任，你念某真的？哦，压缩压缩，你到一到。这边呢？看路由啊。
4: 哦，三亚是？三亚，咱女婿，你这里我给车票看到了，你不撒手嘛的？咱们上阿这去。
5: 哦，你去哪了？给这些币？给三亚嘛这？
4: 钱的可是？啊，小香是？给哪个俺去送的？
6: 刘大道是年底呢，兄弟看也是接得住，年底看是列数呢，杨叔叔上啊，吃点吃就要的，坐这些。你也去那么多，用嘛些？起码都给了俺吃那个嘛些。
7: 香玉，让我那准你明白。
6: 阿姆拉，他的这车差不多吧？我还去个找人。
7: 阿姐，俺们去那挨住没？
4: 顶这么难打，给咱店队员呢，把那你们都贴呢。阿姐，俺们去那挨开几个钟呗？香玉，香玉，阿姐，俺这给我擦了，你上我也顾点下，要去。

0: 같이 아마 아무랑 할 수가 없어. 나 답도 엄마랑 토해 뭐죠. 와야, 나 량샤유.
1: 부딘, 얘기해 주세요. 마사고네 가봐샤스.
2: 가봐 뭐 접수도 인지 겨우 있으니. 다섯 개 좀 마소.
1: 아지 개시 개시 군인이.
3: 아지 가리 개시.
4: 이래 랄로 대보체. 니디 칸게 스모아 제가 치는 다그리. 다그라보.
5: 왜왜?
1: 랑아 지유.
0: 아, 나 전다 더 지유.
1: 전다 가리게.
0: 랑아 전다라. 하시게 다니유.
1: 아니 랑자라 미도 같이 가죠 우리.
0: 아, 니나 전다 더 지유. 드릴레브디 그거 약수. 드릴 암 데메라. 두레 데메. 제자 나글레다가 고제스나. 내가 제지. 진짜선사 라나르게 다제. 마라니 그거 심부제. 로디 박비토네. 계제 상목 세세 팅디시에 마레세나 계제 참시지유.
1: 좋아유베.
0: 좋아유.
1: 좋아시지유베.
0: 어.
1: 마제 난 갈스유아. 랑 암 데메. 두리 홍 데메. 나 라나 친 고교. 이 갈스데아. 냥거 차사도 와.
0: 이하지. 자, 삼 갈등 거시야. 나야 미드제 큐는메다. 예. 야메나 나라니 정소 의원님 갈 두배야.
1: 정소 의원님 갈래. 대연 아니요.
0: 야메는 나한테 질렀다.
1: 다들 이제 저 그래.
0: 어.
1: 최가 줘. 야, 쉬다.
0: 영아. 가다 라무 뒤에 배시고 과팀네 집아. 대대 그래.
1: 어, 나가 뒤.
0: 요요.
1: 요스. 파파시야.
6: 여보세요. 네, 루마통 마리.
7: 네, 왕이민의 셰야오 당토 안유 삼심제르시도.
6: 랑게 심제치아드 루마통 자리. 디제 좋아차차 말베.

0: Hello. Nya yi mi xie zhen du qi ga dan ba di nu zhu ri seng bi. Yi mi ge le de zhe qi ga me qi bi ne. Nya yi mi da ka chen ma ri.
1: Ke si wang yi mi ge zhen du li zhu me chung bi ne. Ke ni tong du nian bo de bu gui.
2: Mi shi den da. Di nga le. A zi, di zhe si bai.
3: A, di zhe si ge me ne. Dong kam shu zhu ri.
2: A zi, tong du dong kam zhu yu ri.
4: 刘大头，你让谢玉达，东六街马队西，书记给张了，破乱县要马的，得人个让座，移民了二叔两个要不的。主任，俺是那地的，也不先热钱的，俺有个办事。你看你意思我了啊，你这张了，二叔拿不上是吧？是吧？这可就没就看谢玉啊，让姐嘛，王一民给全部签个月年账，明年账，他是得用伢的天鹅湾闯最退命的线索，闯最退命，前头全没多。
3: 看就没就看，谁有的？
4: 对，刘大刀，看这手，让起了亲戚，粗略不得啊，东西不要落下。让了许多车嘛的，
3: 这让就这个车的，能就这点钱，到时你不得归俺子对，让给干不听嘛呗。
4: 干不听那听不的，来我让你养学的，给么就他。
3: 叫叫叫，
4: 都起来嘛的，也叫么就他些，没对人想退休的，让了许多看到。
3: 哦。 喂，杨卡先生，啊，这俺这里有一件，可把小心的。哎，哦，前面都，连开前面都，让老子去证件，当面也对是我。哎，喂，叫。
5: 啊，
3: 对的，三区快一米，新贵员，进不去不过去。
5: 三区的亲戚客气啊。
6: 你俺是那马古木东县中啊，通知他们不到啊，你要着急，那都是些，辛苦了。喂，把这些的。
7: 老公，我们领导办事去了，都是俺给全部的，可就唱不着。都是给我们要我许多。咱们家可是个，张马瑞。张马瑞，俺可是有啊，老主意，他找我马瑞，没接着。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瑞，马
4: Ah,
0: Rangan 기고 근처에 퍼스다 셔규리.
4: 그지. 자, 그리고
0: 감사합니다.
4: 기다. 상매 교수 사다 씨씨. 기다. 교수씨.
5: 엄마와 같이 나. 세머초.
0: 제다 둘이 홍라니 누구 입에 서리스도
4: 누구 엄마다 이제 바로 겹상 더 치르치 겜겜에 누구 입에 서리스 터브리
0: 아래
4: 마스터 제비는 대회 누구 입에 서리
1: 그래 그 상을 깨게 봐 맞추 깨게 봐
6: 깨게 봐 왕이미 들어서 봐 깨게 봐
1: 아니 영아 영아
6: 깨게 봐 왜 가서 치
3: 我们在这里去看车，小心点，马上来用。喂，弟弟，给你看，你看，我呢，学不习就，再看了，怕追不嘛多。没想到，最突然没多啊姐，我移民了，怎么这都，他的移民肯定签约了，写嘛说，啊，再先看哟。 총춤이 카바 직수 니드게 겹용제 이민의 셈바 발롱콜로 차요리 다탄도 도스 차르친제 트리치기 나 잠마시베 나 대중게 녀데드 이민금지마도 총춤이 대주 풍주바 라라 이민도초나 라게 이민라 디비토라 시에다다 니에셉시송 당로스라바 뇽소레 제시시송 인주지게마르바 시에호르다 너르드초나 저니네 용마르다
7: 地翠的土地不那些，粗用对你那些些擦，用啊用啊，喂，你他都当不上些鱼，嗯，你你们是些鱼，这个不拉个移民了，谁当也好多，啊，之前呢，看看想多看不了一下，街上他订个真多的看看全部送上，那把给不来，怕么的用不着，搞什么？特别是，见许了，其他了土地那些鱼，土地不那些，你都是那移民的些处，啊用啊，当然了，给注意的。 그냥 꿀에 가서 막
6: 왜? 와이미 그대로 통그래
4: 심어서
6: 아 나 지르지 지르

0: 아씨 보디는 보디 진짜 세냐 요르베 지마밀도 근데 스티무래 상유 상유 잠몽을 아 아씨 이게 세다 노스 상유 라심도 마치 아
1: 이미 긴제 마시다. 랑게 메이디 피치 등그리 삼삼 머추. 다딘데 차사리 메바. 마랑 고사합시 두기리.
2: 총대 나음이 섬에 나르와 죄여시. 이내가 밤스. 나 개비기게.
3: 이미 개비기요 마시. 할야 개요 마시. 남디고 유네 녜디로 쳬오. 두다. 난 삼도다. 지금 나 밤이 좋은데 장게 나 샘스 그제 싸봐
2: 나 라다 정말지
0: 비게도
2: 코즈가 저와 쳐보시라 죄요리

0: 哦，乌拉！伊嘛，伊命托大地铁了，其他种阿一起停车车不是？你也张干嘛？那他嘛送？哦，乌拉，地铁没送的。提人阿爹，今晚呢，王一鸣母体，啷个地阿了，主要约着外是跟着修个家不一。
1: 가고리
2: 깨줄라 단내 뒤뒤 깨터미도 왜
3: 아 요요제
2: 당도 기나게 안가 제시 나중아 예 니에 캐리 가르쳐줘 니에 캐리 가르쳐줘 제아 다리 겐소 루이 쓰면 요리 다 겐소 구부 주요 나 겐산 땜베 기행예 민자디 겐소 배 출로 구송아 니에 겐소 치러서야 디 칼 이거 입에 아 이미스니디 왕이민기 튼다디 컨테초레 아
0: 컨테초레 왕이민 헤이깅 뉴비 예지리 리주 용저유디 키라주 미토스타가 메스스고
2: 디 띵아 랑게 이미리 약수 지금 유미의 신기 다리 튼다디 랑게 대대니 우마르다
0: 내주 딘제 차차디 나레 탑시 가게지메 다 차디
2: 또는 탑시 또 세요 마스베 오늘 가라 그때 저래. 또 오늘 더는 총각 저래 왜?
0: 다리 랑원에 더 가까네 총각유.
4: 동배 봐라. 내가 야구 좀 도마소.
5: 네 내가 야구 재배배 마세. 지르 싸우 총대 누가 총대 치라 쳇시. 왕이민게 등재가라 가르시여래야. 김상라 강에 뒤에 유스 가르시여래. 딩아 총부역에 레야고 체면도 쓰기 열어봐. 마세, 디 퇴물이 왜 아? 마딘순 디 체비는 지소라 박사님 부셔리. 老记长, 루튼 견제시다. 라게 다 봐니에 되는 규제의 토세, 규제의 토세스. 가르치기 열어야, 견치기 열어봐.
4: 말해, 나.
5: 총부 말라. 나 갑주 나로. 총부지라 개마지. 내 개지.
4: 你那个的要求都没送，感觉难过于呢，俺哪知道，你那最低，差不多的这车里三毛钱。啊，什么都没学习，做的更还有，
5: 他们的想吃血素。

0: 창수녀 라이. 랑게 야랑제 끼지 마셔나. 부 가지 되지 매 청마리.
1: 난래 뭐지 하리마. 피세다마 너나. 얘 야랑제 되지 싫으베. 나래 얻어서도 마담치. 잘 지금 보여요. 시요리. 나 지금 보여요. 가서 요래니.
0: 랑 근데 샤요리. 미상만 너네 랑 샤요리.
1: 마신의 주주 진결.
0: 아스네 같이 돼 봐.
1: 같이 줘.
2: 제일 먼저 잡다.

0: 다이나 뺏어. 걔랑 그 텐테 카피 있는 거지.
1: 랑 추고 개 재무송 아.
0: 랑 담인도.
1: 좀마서 아. 랑 듄고 청수 뒤네 임베 아.
0: 어, 랑 왕이민 세녀 임베.
1: 랑가 나 근데 송어 신죠.
0: 네 신고 쳐. 랑 저 이민기 임퍼시. 어, 그치. 랑게
1: 조이민을 야면나 랑게 따지시다 용두게
0: 양게 쳐다 어디 용아 계세 랑게 카드 체토나 네 레산시 주부다 찍부지 봐 어 랑데 도스고데 아
1: 아
0: 도스고 아
1: 请阿忠啊 봐도
0: 피해
1: 마팔

퇴기 추진 증명은 더주 불럽기 사간 퇴 경을 주 루치 리자 퇴탄 종례 최고치 참도루 문이 리네 슈샤니 댄주 링키 배시 전문인 바라 초외 최도 피신비 척균 더비 슈군이 리무 제외 바라 칭에니 심세 바라 소 처음에기 메로 동자 대비 루리 테라 나르시 순슈 저도 계획 슈부니 시리기 시대이 제모니 지그네기 문수이 참도루 페쇼니 사디오 깽외기 슈라디니 첸차라디 탕그니 차르나 퇴베 최실의 조비 지와 초덥시기 대니 최슝 제체 다져와라 무미 지그네 슈샤키 제비 조비 조 예르주 차라니 왔다 참도 총지리 류첸 종키 리룬 참아 나르시 모 틴틴이 자세기 최도 제자 계사를 사용할까 사드 쿠리오 난도 계비 경외들이 증민 소유라도 용소 정도 단에 롱동키 시리기 루규 뒤에 표쇼도 교교시 지루년도 조글로로 루치 표쇼 소재 티니 표현주 전 진비 의미적인 휴식의 민중능 최예 디루 롱업 중에 변화 리에비에 치리 완전히 표쇼 소재기 균지바 미토 초보티 콩기 파유 작삼카 향토 제자 계산부여 열주기

0: 여러 조도 제지. 청원 접댕기 시니 채시 류엔비 회식 소통 중수. 닝에 제수 청원 접댕기 수요비 뷰 시감 당지 시니 레그룹 투비 시. 공기 체마라 차제 규티 털이 낭살 유입에 총샤라 다리 수입에 뷰 미디 시.
1: 티 나팔라게 나 소단 럽에 뷰뷰지 다리 이내 강에 망부지 빨라게 나 새로 나주 아 빨라 직속 나다
2: 다시 달래
0: 칠레 준비기 기 차제 도주라 용 뢰치된 통보 이마다 존다르 원웨 뷰뷰기 제도 된비 마음바니 고츠마 타시 존디 뷰뷰기 칭에 최토 칠레 춘비 퍼부니부터 정중 컴시디 냠네기 뜸규뒤 원디 참도 지우체라 진첸키 뷰뷰 소제테라 사투 로주 신식 뒤유바타 퇴총 정중 마교 괴죄 야부토뷰 진진키 노르키 지와 괴죄 야부타 시 산에 기믹세 마유 티리
3: 칭에 응아르스스 시글라 교기 시
0: 티다라 임베 왕키 참드 뷰기 자와티
3: 소민저 웨랑네 치소 미지베 락시지라 교르유
0: 뷰뷰기 치소나 사투 메교타 투상게 초와 뒤유바타 테야 토와라 뒤베 므미지네 슈샤게 균제시기 Daju ngoki, markam cakalho chungde tu. Meni, tab xinxi gyuni mumegi rizhong tu barxin yu. Daju dini, sato ne, horu gyu. Markam cakalho chungde ne, gyu zhugi yu jing. Zhila nye ne, junbi, cakamsa, somdong la yu. Chizu ne, kambu zhabu yu la, xinga yang zhabu yu bi, su jun tida, ne tira, melu chikdong nigil hazam ki, gyun jang wi. 처신시 디네 튜엠베 차니 참류 전주 난키 초와 되지 제르시이나 표정교 중심에 의미적인 휴식이 심세다 자자 토바 다르게 토비 쇼비의 추주 뒷바라 남라마타 这些 양종 초마타 냠토 人인기 처신 난토 중유 카제 제바타 다완디르 주제기 차사바 묘지유 뭐마 서신이 차월규 뒤 따제 코나라 땡구기 위바다 다자 최고로 망치오와 조세윤씨 원야 긴감라 도시 민족의 체토 서신 난도 조세 름중토 강탄토 조구기윤씨 마르캄 차글호니 자민토니 천도 망쉐기 차감토지 차가르보타 차마르부소히 원야 저시 양종나 괴비 사카르보니 산에 되게 캔디엔 심세 자자 도비에 메나초티시 징세에 지리 시동 계기 계주 유에비에 대주 원인수 사카르 후 사퇴구 인신 태야 정중 캄치메 능진시시 나우에 차주인 테다키 로규라 빵구 체토 대최기 차주의 닝슈 타파라 멜로 체동 숨길하기 로규디에스 차소와라 뇌라 차주의 차주랑디 차신망토 로구디에 니만 차부때마타 룽감 땅지 차차기 역시 다체 차갈호 총대기 유고리리 서베 제바타 저시 양종기 선에 대가라 캐주 유에비 차폐주 단니 유고로 외 가부 제비 자자 토바 소구유시
4: 뭐야 나 토구 디소 토구 취 나시 토구 취
0: 자자 토바니 파르자 메바르 루구유비 토바

chewe shepshu ni. Tengshengi junbo ro gatsu shudup shishi. Wengya, dabdi chacha tobe gyamchon ni. Cakalhu majen tsu lo chubcha ki lakshe nyamnyon le chungwa shishi. Chacha toba lheme jiki ngwene she na. Tang shimbo yume ti, tobo shimlu dengi jiki yu. Tang dirje ki gyubcha ra tang duwe chimbo yu. Jiya ru tang ki tobe tang to che na, chowa tiwe che wa ta. ジュキャチェブユ。ロサベナンニェウェ、プバキシャニ。ロンディエニンジュテバシインベ。ジュコニャムトゥツクユバラテン。ポワラジュディワタ。ジュチュキャチェブユジン。メナヤ、カシェレクギメ。ガジェシモロツムネ、チェムセワタ。 ジュタンキチョワ、ドンケニ、サチャティゲ、サトクザムレ、クイキメ。チュズニザム、メツハブタンウェ。ジュンデンキ、トゥベタンティ、シネ、クイユシ。サブチュンマウェ、サガルホチョンデトゥ。チュゼトルチマタ。ジャジャトブソジェキ、チュシ、タンボマントゥチンユ。 这些洋葱天气没卡些给出现没些钱不买呀逻辑了听你都就预备他空气家家都不说这些诺在得不了去了人勤的大别出现难别开农他公安路去突破天线前不参与问题 사주의 낭희 차타 파즈이 공에 찌가라 치료 도마타 소주기 링타 치료 당디 주십 셀점 차바타 퇴송 주체나 태세기 챔부차니 토부괴두 레라보로 제기 메바라 띤 자자 토바 세윤신부 용구이 这些 洋葱皮 마라 대비 주식 지급 최종 여부식 속보시 주식 참으로 돕네.

0: 아 요리 탄드 발라가 나 친구 고제 콘 롭스균 사송기
1: 오네에
0: 창고시에나 빨아콘 암랑원에 시에는 님에다 케어 말이라 류크싱부다 케어 말이
1: 류크싱부다 케어 말이스나
0: 가르소월에서나 암랑콘 가르공구유네 빨아가 버티나 루샤오리 암랑토조메두 빨아가 송즈남다가 남산생이그리 창고인다 디테일은 아빠랄 이나시라끼기
1: 최장치에 퇴근권 공신을 차례는 뒤에 땜부 유변관을 경영을 공부시 투지 김장툰다의 탁수여우 딘제난 투여를 삼삼무충 장르 바라 딘제 슈디 오네 이미기 알아시도 탁수여우 써도 채라
0: 와리 탄탄 알아니러 능미 무튼 채장 아니 알아니 좋아러 간과 진예 요마리
1: 다채는 알아니게 지겹진 라러 터질 렘비 근데 쉬는 가유나
0: 야면어 장게 불로 터지나 쉬는
1: 알레고다
0: 빈니어 치도 와 다 쇠스되다 직되다
1: 아지 알레고다 알레고다 나랑 지시야유
0: 쇼다
1: 지슈기 초고사업디 회고나 슌드치기 예무드치고 삼추 지네 총니 팔로 도와다나 기전 하루메 하쿠시 니네 마레 기슴도 상유
0: 마라니 오게 나오기브제 대두 상게 미디 고르시에노 아무 뒤치네
1: 가리나
0: 머시미디 상우기브제브리 이내가 미드 도움다가 경매라 내가 야우켠 제 도움도 디마세 장코 대비노 나로 디움도
1: 영아 장무 팀에 뉴셔
0: 통도 레어신다 유베 레어신다 배나 말하니 못 튀이다
1: 아씨 죽어대다 죽어대다 제 내가
2: 파묻혀도 내가 파묻혀도

0: 가르쳐송 라인 참부 게임은 누가?
1: 참부 게임지 전다 다 쳐러 쟤는 참부 게임 내가 아용아
0: 쟤는 강에 쟤로 봐 그승이 벌써 쟤 님은 소문 뒤쥐어 쟤는 초고 쟤쟤 쑥쑥도 탄다랑 용단 내 쟤는 소소소소 칼 쥐매로 승부 누가
1: 쟤스들이 신의 랜식 지수 이년 다리 아래 칼 쥐매 마치 랑동에 시디가 쟤 쥐날 요거 키스
0: 大钱呢？你去买别过呢，打老钟哎！啊，
1: 你去买别过呢，打老别马菜，你去买别过呢，那不是差不起别去。穷过来，人能行个二姐差不听点了，那不就这土捏熟嘞？人那不就这呢？怕亏了，开老没呗。亏了老皮，他都没让别进来马擦吧？吃完给，我半点雨给你。
2: 他下水水啊，吃亏的个，通过运气差不巧遇，开水马差皮呢，来个拍不起。哪大有马是吧？哪大没？用啊，钱能吃亏，全是忙死的。
1: 喂，兔兔。
2: 喂，阿家人哥，听你某老大家主要提出事，你大姐从哪家人菜啊用过，用的个？
1: 不知。
2: 平日哎，
1: 别了，来个吃花个，别得惊吓。都是在对阿家人田苗姐在老窝了，吃完事情没着生多啊。英国穷，田苗姐在路边讨价了，俺记住了伢子，连呼他吃花多过。偷偷让女儿吃亏吃没啥的，扎实活人民多，吃亏个东西的，吃到现在他证明多没三十多啊。嗯，这点个来好多，没些娘娘。

0: 也没有人了，当俺老钱不借，二舅弟没多，那不是马大罗说了呢？
1: 就是，你上了都是大没用。
2: 阿姐来，
0: 让给我那是预备。
2: 陈祖堂了，陈祖路了，一家爷，我替人的，老阿姐了没听有事的话要命。我呢，让给老阿姐了没听借呗。
1: 아자라, 그런 게 나다 주도 좀 하나야 가지. 미신 다 삼치라 땅 마시.
2: 짐수 당라, 그런 꿀에 가서. 네 삼로 유전 부담이, 헌고디, 라우이게, 네 마음 아 제베 헌고디 리샤. 아래 쓰면 헌고디 딜에 닝제 유 삼제, 딜제 이메 베트 지샤. 다 헌고 니장, 아래 캐리메 튼다 주바 용비.
3: 아자린라, 기란게 문에 공부하고 시나베.
1: 아자라, 서이구 차는 교육이 내 치랍다.
2: 로망고 쓰이교, 체제 대시. 다이너 야리 교육 심슈미도, 라이게 탄데 시에브능시, 겐고 차자, 덥시마다네 가요시. 너니 사장 초하디, 탄데 딘제 차서디, 로하 체마체.
0: 开巴斯开阿月，让咱们当差呢，是你，俺俩你着路你干着。
2: 用啊，可那你得许多的，俺俩你就能过些个别的，若不是算下呢。
0: 哎，罗马我你不多，出来干不了吧？你拿了，咱俩我查个是开牛牛面，让过亚达，差不人得多呢，让鸟的，俺没个。
2: 等到哪个有子女姐的，让给推给票据单票买吧，让鸟的。俺你妈那么用的给干了几把春节的，让搞不多，鸟的。
0: 用嘛的，用嘛的，你让那么用就干了是不？没事的，咱俩拧不打。咱俩拧
2: 不赢那扎，啥不是得进呢？你那票据单没行，说说的开要嘛是？你来让给先让人家去的，快去不是？
0: 钱也是你的。
2: 你也当对这岁月独路路在吃俺的烟火酒，你也让鸟对。俺让你如果住对去也不借的，让鸟对。
0: 用啊，快住住我让鸟对。
2: 快住住我让鸟，
0: 就让冷住是给不买吧。让准备拿出药了不？大把冷住给不赢的烟火药嘛的，好过送哎。
2: 看俺们当冷天特别是让鸟对。
0: 没个，看俺们是大没个的，俺如果送上，今晚呢，七六三打了不？

0: 야쇼. 니랑 게다야 가리면 시중에.
1: 신고추. 당한 양겨 시주만 난다.
0: 겨우든데 이단 채사브베.
1: 이단 채매. 토르데브나. 개민도 멋이 다리 파미에 좋은 부리데. 롭쇼 망고 채토추. 다리 파미에 좋네 개민도 퍼스네 녀랑자. 야 라토치리. 탄도. 탄도부도 아 차로다. 좁든 남 터제나. 지망아 리그룹 총수는 거친 수이.
0: 지샤. 장게 돈에 명 안에 장교랑 주제 통두. 탄도 국가 탱제 요리 상할 안 시엔 되미도.
1: 갈순 봐.
0: 십시 속배. 선이 랑게 혼자 로고 돈 삼샤.
1: 뭐네 집에는.
0: 네 자기가 지유배 수레스 두게.
1: 진다라 터제나. 年老了他见哪 지겹리라他见哪 今哪次公司里面参观三个亚日下 明散了蓝猪油里 有不敌了忙杀头不行 他见哪 지겹리라
0: 와야 디스
1: 年轻人土儿秋色等美 哈罗姐陈世阳我请意 지겹리라兄啊 拜拜 지겹리라 지겹리라 公司里头见哪
2: 上午内来个地 公队没呗
3: 光芒松 ngakyon yon thum do
2: chen rang ge yong ni gyum je khari me na zo xian ni yong mu du ge
3: gong mo so gyu rung bu jin je go thum do

0: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긴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능력이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상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파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급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용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 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激送修啊, 他妈帮我躺, 掐啦啦, 吹起吧, 地堂明白居然头啊, 心别开始呀吧, 记作给作为, 控制呀吧, 开始, 开始给水里空躺, 记作偏地里空, 落不扎, 面康, 开来七折, 主机设计, 冲日躺, 冲日清不说, 做内亏空躺, 里空的里头把引起, 年代你把土地堂打在起归开始草啊给吧汤落给吧绿树没吧米国拿我说给年代鱼吃土豆都面具起归康边南给苦肉啦年代儿几公起呢弄苦肉起吧即便直切堂只归了张着土皮也不起吧即便亏空给苦肉张着滚空起吧做那亏空说归你给楼主直切堂
1: 지구지조체바미게게초딘라토낭치바 합치게바 로게급 장쇼캄 라베추미 카나게급 로송옌키 응원과 컵게메베 잼치유베 미초기 똑살로체기 응원과 컵게급 꿀무치급 각발투 겐군추 정군앙 규림용기 응원과 컵게급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급

0: 쌤들이 말 잘 듣기. 보고 나와를 저 삼재 숙박 채는 얘랑 내려와 쉬며.
1: 클래스 교육비.
2: 아래. 초소 담고 숨도고. 또 전에 사가 주기.
1: 산이 선보 쪽에 링 남자들 과 조약 세우래. 랑가 섭제 조로. 뒤치고 고림래. 유급치다.
2: 용아. 네 신수.
1: 랑 최저 매너. 네 야고.
2: 먹어. 나를 저리 치기. 터잖아.
1: 제리 용아.

0: 용마리 니에체노 나르주고신 가용바
1: 가제서 로디움인두게 니에출류르성두게 로디에부치 니에콘스냠레치 니에르즈그리
0: 창고시에노 미디라 냠레치 니에주고르즈가 아유 랑흥고대직교다 강바직교다 독로대직교다 미주라 레그치 니에르스다 집두에 아
1: 지겹잖아 키랑가 삼노 레게 토르샤노 용두게라 만주 미르 쇼팅가 주워다 쵸카베 쵸카바 그거 숨숨 채우지 티아치 키세 다리 쇼팅제 미주 캐마네는 근데 쳐지
0: 하톤 공스네 비유 이네로 대치 아마치 콩로 니랑 구디 야오실 지제
1: 나체는 예 냐마 부체 장칼 냐무스베
0: 다그래 넘주 다그래 안 되고래 또즈네 미르 쇼팅도 장카가 되어 니엘 Kam chung si cha, ta yon ye re ma re.
1: Ya men nye chis che ga.
2: Tsing ma sa, gyu rim gu wa chi su. Tengi song shash tu wa chin bi yin.
0: Ya men tong ya shi li na.
2: Yuk shu, ge chi ka ri yu ne, te ga shui da. Chang gu shi na, nga gam ni shu tu zui ma do me.
0: 很多从小现在是多个周瑜其实嘛是吧前面多你讲啊别的顶着是地狱你们记得给社会级区若前的生计来对起你也是参不停这面周上面不就是前面等到走起义看上我父母给无辜起来那么大的让母队前队员 我可都写一打 我到你们那些年的业主公司的，他们那组多少下？那么啥差钱也是够的。现在咱去那组公司，两个地址联络于哪面呢？
2: 我这次有事。

0: 냄부 쇼스 너는 뭐네 두고 싶지도 그랑이는 타오잡이 참불러 마음에 가리나 오는 아 두차 잔시베
1: 아 지금 랑이는 양자만 저 세기 디 랑규 마지 랑야 타주도 디레야 가르고래 그랑이 고지 겸을 간기 까미니다 캐요 마시 퇴직도 고지 겸을 가는네 퇴직도 세 홀레가네 민이게 통시 이네 디 롱 통주 하시나라 제르레 퉁고메자 자 챔부지 제자 장섬 삼베 미티 데네 토지 탄데 캐랑 이모 토야디 퇴르 퍼메자 챵시 모네 미티 토디 아니 장게 근데 이메 하쿠지
0: 어 다오 능아 근데 채워제
1: 계시라 모네 가부 유나 삼로 망고당 마지 쯔는 체체 마쇼치 계시 감메나 돔드 제제 저슈쇼 야메나 장게 미디 장게 가부 치약 서리 집 지제 사딘 지르 창세쇼 다섬 깊친스네
0: 다지 깊친스 야 단도 세 차지네 얀 총어 더기
1: 섬 깊친스가 뭐 깊치야 공부디이나 别么 keep
0: 起来还着啊，
1: 谁想逃的？苏苏给穷几个人，给不给我喊来还着人？谁想？谁想？穷啊这！嗯，俺他都懂个耶，他都懂个耶。阿拉哥啊，阿拉哥啊，哦呀，他妈的西，哦呀，大女啊，哦呀，呀呀，婆媳的，嗯，阿拉出来预备小扎，生的扎西吧，东西可没多。
2: 감기 질레면 찍어 집부터 이제 가자. 야,
1: 아니야 죽인다.
2: 어어, 교실.

0: 장아 기사.
1: 자들레 돌돌 주게.
2: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직민들아.
3: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직원이 또 세감을 주장지 부부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주디래 링지 부부다 아니 주시에다는 최야부지 링기
1: 자야오시차샤 도시에 초코샤라
2: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사업디르다 실로래야 니메오거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부래야 나쁘빵부 야부지여리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4: 阿玛拉的班的名字也不是那若难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住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下兰体给克布洛车卡住韩立方从康亚米金边能空地不灭不他能空卡巴能去养死顿巴国那国语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亚米你去团西脚步青皮糖都撇不他 青皮糖给吞起青皮露呢，结合起青蛙拉给鱼白，下面拿出就是洗衣。最新给凝聚立住白，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的温度给稍微给多不啦，明确给巨人囊，可下面过的汤，那我拉普通米白汤呢，小熊刚也明白，也能上头。运动下面的热汤，天外人心给下面捏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鱼白，些许白切了，给淋鱼，可把肮脏，来我也估计，出松姑姑。 古初松三年，那是杨春兰富康面看起年头不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卤木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菜冲康，那个重点儿儿童区管不啷，那个六穷堂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菜冲康。
5: 哎呀，陈姐，邻国大金行过的年老处子宽多啊，得行的。 다른 한국어디 나란주 싸움을 도와대 얘 피해 직신다 니네들 니 나로 대 직신다 대 별 신념을 도와대 얘 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6: 我 대단 좋아해 한국어디 진짜
7: 링고 딱지에게 한국어디 권제 칠을 침부인은 땜부제 능면에 심지어 제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려 겹상 다리 있는 예 링고 딱지에 그 헌고지 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지에 그 헌고디 빨라다 아무라로 표현이나 혼나니 선바 가보 용범하제 고고 년과 여분 능시 선수 용부도 와
8: 年年在当, 那不如果年在, 那更把, 四处人吧, 那就真的做给, 那共几不年在, 预防那当那位四处人的别当, 那相互当, 当时, 大军节前年, 给给过, 经过的, 预防那当那位四处人给, 点归当许诺, 诸葛苍满宁当黎明安, 娘们的囊出了, 黎明陆之当, 习近平囊出给, 骗了第六给那万钱, 那娃地不明白当, 那娃手脚吧, 四处人吧, 就去两把手给, 年就余子, 预防那当那位四处人的别当, 那我无知查过手机，那位那只鱼子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别当，预防那我所去看给那我我不当，那我张子前呢给了第六给那我时间，也用给目击通达言行，人民啊，陆局长、书记、娘们见当着，那我当那位那只鱼子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别当，别当陆局可把连我接过去，主体松啊，积极个，三年还是同意杨振和了富康民间给他追。

0: yang yu shuo gan se cha xia da ge neng zi gan zu se si wu gan bu gan xi se tu ge zhen dong zhe bu gan xi se wei de nim ge ke xin zhe bu gan xi se ma shi gan ge se quan dong gan ni shi zeng se xia 逻辑了想嘛孙就出去谁啊亚东北一呢刚过冬家的女生啊啥苦的我是疼多大学要是你这尿不了你这尿不了尿不解是吧蹦下课拉课
1: 다도 동고 팀주 등주 간대 두툼 쓰셔 창문 뒤돌 쇼아 당정비 창마스 유다
0: 디 카스레 통정치 유에 나 카자비야 카세
1: 라리스케 젠다 양게 지지 뒤돌 녀제 경험해 봐 미란 캉바 마다나 나야 오제 되시 ran zhu ge sa su bu song ni men du ga
0: na bai su zhen ran de mi zhu bu ge hu ya min du tu xian bi qi a ye ka ro ge wu zu jie na yun de dong si min du na de meng ni ne se jie ce me di man zha xie wo san chu
1: re re re ge m tang ge xie bie shu wo da ga cha se yu li ran yong ni yong nian yin ba mian ba se bu shu da
2: jiao xie
0: 什么的仓库擦拉面永远不多米的给你呢俺们呢米肉干不能新鲜给不起他要是呗姑啊阿家爱给人不都是切皮同我没生意的这不借款借蓝沙里哟蹦沙嘎拉嘎少个你都是切皮 도공 큐즈 캠가 침바 오스멘조 테차 유기 마시 땅아 대용구 유 키란스 데르무 뜻이 간다라니 치겔 유자 사다 양대여시 알레렌제 카르스도더이 하이
3: 하이 시네 카발링그이베 상카 치그유
0: 나어 탄데 고즈이제 자캄부스 차츠인 장그데 나캬체 카케스토야미두
3: 알레 나케스라 세보리게브두 카바셰 우차샤 자니자 낭다메바
0: 낭다메브 자하용아 녜랑다지야체도 규시 치슈디 달로 없이 탄더 쇼가 님샤브네 콘다 님머슈부도 레카게 치아민도 탄더 던데스 데비너 나고네 뇨탁준요 봐 란로연제 나겐스키민베아
3: 장나나데 도도베
0: 라토고춘 디르브난 기도바 안르고고이베 마체 가롤 심고시 단치르다 장게 신기베
3: 신기 신기 나 탄더 람산로춘 제야 참샤제 능주바스뉴니 게난 로드도와
0: 랑게에 랑게 초대제 추도 견유 매바 랑게 된제 체는 문에 점링 것은 도대 없이 하시 아야 동삼들의 증매다
4: 오
0: 니저 여기 년이 십지 되었죠
3: 당대 신의 추조 개마시베
0: 추조 개바 인바 가려제 추조 개바 니후는 수고 편수시 디랑게 신거죠 봐 지스 지스 다시 해입니다 니기 음마
5: 다인의
4: 차지 씨씨 딘제 쇠제 영이 가치네 봐.
0: 딘제 쇠야디 라로 용야체도 이 그래도

0: 허지, 샤모, 라용배.
1: 아, 아자라 공감사.
0: 링신님도 매배.
1: 다른 아직고 용비. 얼굴 링라 쇼도 갈라.
0: 대샤 대샤, 인다 야쇼다. 야쇼.
1: 됐어.
0: 샤모, 인다 야쇼. 라오링, 라오링, 마트였다. 샤모 레스. 쇼다. 샤모 레스 마.
2: 샤모 용배.
0: 让那真的用别跌几级了，
1: 明托不打，用空内部，卡开始灭吧，很多卧铺马虎就过生不对，凌晨好个目的去了吧？阿古林拉公公不上，
3: 啊，呀，对的，
0: 对的，
1: 嗯，既然你人类继续啊，呀，对的，你心这是都关心过，阿家文来，我趁他开心不急。
2: 看到你了，吃了那大雪年夜。临西个杨家屋啷多个？
1: 嗯。
2: 前呢，那个套路绕不过多个？
1: 嗯。
0: 今年卡最小钟哎。
1: 嗯。
0: 前呢。
1: 俺临西了，你这个是挖点我什么？

0: 갈채소
1: 서무조기 리남장기 니곡제 상대유 뒤주윤다시다
0: 영아 야자 이랭 아들이 추수인이 혼로고이다
1: 좀 제가 가리나
0: 간이 있으나 들이 예매 제출기 퇴진지기
1: 아하래 야하고서 니 저거 와도 니르바 다체는 저 남주 뭐 줍다 삼도 뭐 줍쇼
0: 라다 슈고젠지바 단다랑게 가르시메 니 가키에 고문쇼
1: 제시오 제대 니 저거 와요 제대 저 남주 용쇼
0: 야저 아
2: 난수데 뇽저도 스트레스
3: 간다. 랑게 탑시 유제단지. 뭐라나 로마주아.

0: 덥자가네 그저 싸죠. 아, 잔 공도르스도. 메든다.
1: 캠도 캠도. 냥강 교민도. 디 잔 통로 체니 용도가. 디제 고요나 녜네 잔 탄다라 싱그더스네 로현 베스로스 통기.
0: 녜 통로 나오 샤오 마지. 디네 잔 수수 강바 나오도. 가봐 덥죠. 치 덥죠게. 메든다. 가봐 돼.
1: 마시. 통로 마지네 지지. 이네 제수 치다. 디리 잔 로파 모 중성기.
0: 녜 잔 시오. 탄다 람사 메가죠. 시에마도 치찬 장강바 균 침부치다 제만 나진님 차 주모도 차요 미스텐다 가바도죠 데너도게
1: 데데데
2: 나탄다 튠지 시기에
0: 데나성도게
1: 데너도게
0: 지 고저 옆도도게
1: 아 아지 자야 롱다체 네 칸년다 달래 네 강바 주도 침고 남상 아님도 로트
0: 가지가 로그래
1: 튠체로 구지
0: 세메 구셔 장가 츠메 디탈레 개체 요르베
1: 장가 츠메 디기 개체 요어쇼
0: 아, 지금 최비비 가르쳐 오래.
1: 마지막에 드링크 가게 제목 없죠? 아니 너 넣어줘.
0: 어, 띠.

0: 아치 아치 당장 잡 거래 어 더더더 빌라 돌로 껴서 있네 나무 야구심아 되는 가 용지 대아 나무 용지 나무 용지
1: 林夕，林夕，莫个林姐做啥事啊？
0: 啊！人看钱么种啊？老婆回家当土土个，刚不很知道。杨郎姐，恐怕是给咱也没得。俺能当面，听我让个说清不听这多呢。俺叫你钱么钱没吧？他都叫不了你做总吧，还了嘞？没事呢，俺找查个送账，叫你去个呗。听听俺那个有个听不你说一句，答应你先拿么个账。
1: 提着俺给谢阿姨买的呗，俺吃这些菜，谢的。让给老婆送去的。上某日的路过送给我买的呗。
0: 你处理，待遇。我这地米的肯吃些不是？让给他们都听他开心不歇呀，接不是呗？歇没？阿雷。
2: 가림배구세괜찮지도최하고수도가림배구세
0: 닌제 저와마도 임시에 모자디 미르시도 용기 최장
2: 최장씨 맛있다 니쇼 기업조치기

0: 하셔 잼 차상 쳇지. 더비야제. 녜수경 치다 마집체. 딘두수키용비. 수경 주상 균경 쳇오저버. 미카셔 능시 잼발라니 냠베 데르마디치기.
1: 소잼부도스기유. 녜바사야메드데 수수르아.
0: 장잼기지. 장지 장가수리 장가수리.
1: 장쇼부요시. 쇼부요나 응니 잘 가져가용바. 모글리다. 좀드라스. 샤프라라 세제마 대체 언니 잘 가져가 용유아
0: 마이킹이 님도 댄드유 가져가 체장체 아자장치르 잠스체 거르게 와머진 내주사와 댄즈 하쿠마다 어 오나 지저 먹리게 티리랑르 오네케 시행민드게 아
2: 시행민도
0: 아래
2: 키라니로 동양 유네 배 샤메 봐.
1: 통지 가봐야지. 매.

0: 심플라. 어그 뇽라 좀 피해 되다. 가르쳐도 해. 미마 못 든져도.
1: 토가드게 미나. 눈이 디기다 덴바시리. 인다 쇼가스 뭐 심부서 주유. 돈도 좋아 심비. 차스 못 통야여리.
2: 이미 마치 송가난기 렁이기 캄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이르경 샥뒤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튕라부유
0: 아! 대자금 미미징엔 지시유다
2: 계지식다 통수 니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통수 니베 계지각도 로기 귀람 계르기 테니 소신도 계가라 대자기 명의배 경에 망부유마세 자자기 내주 튕시 중제 승유래 대바 튕시
0: 你的那三八十三的加十通啊咱们有人点没都马上

0: 龙虫给松吗？千百给吧，松看给我咋吐车？刘角给给陆建给进吧。
1: 진배 콜레스.
2: 어지? 어? 엄마 집 가리 있나?
3: 어, 텐데 카르브리. 응, 아듯이. 에이.
1: 뭐지?
2: 어지?
0: 어. 어, 룩촙. 어. 어.
3: 괜히 막었는데 근처에.
1: 맞아, 날로다가 줘.
0: 어, 데스리 굴이 차라.
1: 미위베.
3: 어디 미드가 고바치면이나 어 어디 어 빙카레 어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1: 도 아주 겨우 겨도
2: 아아
3: 네 야 아 네 네 가르래 아야 네 가르이다 이제 서를라 어 네 괜히 망고 된 제 초야 가르이나
1: 이야 디스 아주 겨우 되게 괜히 서질 게 아주 디제 지고라
4: 슈게 부다치 슈게 부다치 모두들 게게 레고다 나요 마샤 아
2: 아지
3: 또나 디 징베 쿠이그 메멘조
5: 추
0: 아지 야 겨우도
5: 타 니즈인다 진주 아게부 야주 아
2: 샹게 민러 카르스게 옌나
0: 디귤러 접부든 제크 저제
5: 你 这个今年的时候，土下民都 年明了交警不是一个月，尽管可以不交警不要个前七个月，提交这边那边接了，俺苦交警你对面都，你提交了到这些长三个月。哦，
2: 哦，叫我的这一下说，交警吧，你是的。
3: 曾经先咱们可把脸上，接了我家里家里亲戚，到这老怪里你对面多，估计见面全的嘛对不起，现在我做好多些真不讨着。
5: 啥呀？
3: 行不听这一年嘛？对不起。那这是小马子，叫金宝，对，让你小他些。
2: 조진바 이세다 진배쿠디 랑카 종다 챤노 모달라스 투마리
0: 부교게 다니 쇼텐초
5: 이네 어 욕도 잡지 어리
1: 니 랑르 쇼텐고 진부사디 개 챔버리다
3: 조진바
1: 라면은 라면은 원 로마지
5: 지난주 럭섬 넘다 손자 니 쳐대지 제초
3: 哦，阿姐，阿姐，不让，不要么？要看的。张姐，这次去我是个多个，第三次姐姐你可不嘛着呗？
5: 第二个女要姐的。
3: 要，你说说。叫金宝，俺最我心没米子，找不明的个。
6: 是找不多，因为我心不是白。我最头先大姐叫进不，快叫给不就是的。嗯。嘿，我嘿，哦。叫进吧，快叫给别个，那不是准备呢。现在人工淘汰，快叫给个的。今大合作，哎，俺你们都快叫给不就啊？进。 你松西，你松西，松你松西。啊！他们赶紧到车上啊！啊哈！呀，小姐，你先上去。
5: Şehit yeni, hiç o cevdi.
2: Dostlar, de loçuğu tepsi de yaya mı du?
1: Gelin yapı de zao kapte cevdi. Anlın şi, yam yo pisum sakbı yapı de cevdi gorgi.
2: Şan e, karın yin na?
1: Karın yin sınan alay gelin yapı yomarci. Lege de cevdi bobi gibi yapı. Suho shung meyab da, mi nalı mi chukha. Tonton di zhe si nye de ya di, dos da du gili nyem do khab che be mo do, u ne chen zon sim nalı yu bu da, mi da zhuwa che nu gu yo ma zhi. Che zang a zhi, sim su da an jie, sim le su bu yi na, ane shi ne, an zi nyem do, ku jay nyem do khab zhi.
6: Chuk sha bu zhi xie su de, u na rangi kri chi zhi yu.
1: Ha, nga de shi.
2: 叫警报，连人不洗不起。嘿，让哦，朝对的。用
6: 啊，牙齿啊。哦，我那里住不穷，没着。弟弟，你呢？哦，记录，有个叫警报，你们都讲打起。记录。啊，阿姐，答应你去这求人。
1: 所以呢，送你来台下去都陪着的，干土你有吗？姐，
6: 给卡死个嘞。
2: 俺就宁可拖自己睡。
6: 赵警报，你们动！赵警报！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5: 我是一个冲不拉。江家，让给我拉石头而已。江妈，嗯，你啥队啥不得？今早俺学的，嘿，哎，你啥队的？那边王子说土白马赛，他都走巨像，总他说土不打。江妈，坐在席的。 야.
2: 어? 에이? 하, 문에 기쁘지도. 수고치 달려시시.

0: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쩐쩐모모 리인티디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규 남팡규지 계산례도 서두点 디가르니 규럽사비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 그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르기 녀가 잡여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비에 벽이 퇴응을 타 참비에 뒤세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세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에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비에 지도 点别 벽이 주진 订阅帖 监控기 멍시 등부 주바타 사두 监控 분류 초두 송종의 숭능 겜유 계급이 监控 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 겜유 변종 사비에 탄성 도빈타 허승 사빈기 지지 루양 주여帖 조용리 탄성 딜링타 탄성 사빈 탄성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제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그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든지 베드 후다 제규이
1: 这里养子的区别门顶他说养茶别他在区里地上行政女刚盆中养了女刚进女兵上掌国统就是捏动的别盆中的念头盆中的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 走啊吃梦索自信忙不了独立切把心迎别给谈起扎嘴给我谈切记可以给我这儿打用切别透露点五辈子自信起扎嘴出不停你自信起日忙不了独立切别吃梦而不灭了出现那个忙心扎嘴出去出现用了级别通能点龙你需自信起扎嘴村大心迎别过你了地谈起扎嘴出别点囊养灵土谈的可把点呢安于囊气等中一女气既比较赢了扎嘴出别有些恰脏既讲比较赢他是五辈子自信起扎去电力起谈的扎通通了扎去出版国是不是古塔国是古塔扎人玩扎去出版国顿顿古塔国是古脸玫瑰镜年代从刚来为了批片起关注就人不明白自己给我这抓糖打用起原因过年来地摊给扎去给把糖我这打用难过起五辈子自信起扎去给把糖这送电力看了批糖陆地卡巴来过给估计出计送了几几个
2: 爸啦不给的青椒马铃薯啦
3: 啊不过没得十个一百
2: 青椒马铃薯啊
3: 这边没得十个一百
4: 看着你那么卡巴东大你不得参照中国古镇的卡巴东大啥吧 AI 卡巴东大体会我啥的事
5: 那我问你谁不明白呢看着起那我说出来吗那我问你谁明白呢几大起那我问吧那我问吧得不明白说给退休娘子能中起名那为你对他去

0: 年年这个年春期 日据堂米据
1: 람보 로친친의 말에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규치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들라
2: 짠나고 야구치 체육이
1: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연의 주지 딜의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시에다는 최야 부치 링기
3: 짠야 오스차샤
4: 东西也做苦下了你让他抬去大亚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的去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需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玛拉的班的门子也不是那软了他是温州重点抢鬼长韩立方从康公司坑冷书米住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蓝旗给科普洛车卡车韩立方从康
5: 不,拉古这卡拉斯自己啊。不,卡巴马西啊,打卡拉印的。不,过去过去卡拉的尼拉索的,吞吞阿米卡巴这。我们来自己去吧。干哪呀?什么事都。出口入枪子切缠啊?他们老狼周围就。
6: 我去过去打我的鸡的,小鸡的店面都,小鸡的鸡杀到阿美卡巴亚。打卡巴出子亚的,恩也加进去。打卡巴出去,恩,什么了,哪里,打卡巴亚。
5: 这,不,打阿美卡巴亚,打。卡巴的鸡没点目鸡,兔子没鸡,追求男。

0: 你这对吧光头让我下个用吧说不定我不用几步送走你给他打起来用嗯咱们也这么送日本城拉达密西达咱们能打不多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sepsung takshiba.
1: Xiongwaxi, tuan tadi tsamunga re jimasong.
0: Dile kira, tukho pyoide. Po kyoge, mi tuan kyoma kichibshi. Marma bungti shinta line, nga zyo ngarishin sar chi chowshiba.
1: Di, shubin chengla shuidbe.
0: Mari, nye samdami.
1: Shra!
0: Chidumbla, kira...
1: 王道, 你让亚西, 你让亚西, 你让亚西, 你让亚西, 你让亚西, 你让亚西, 你让亚西, 你让亚西,
2: 你让亚西, 你让亚西, 你让亚西, 让聚焦的让你咋吃不舍得让聚焦的爸爸我是过年的这些呀爹秀的那么我了阿妹不摸摸自己的岁月谁他的爸爸哪里爹妹咋哪里别的都不差不起不是家
3: 지게그 사고이디 레라브치 제미도와 탄더 사지코 발레도
0: 펑라게 미디 도고이다 서도 주숨라 꾸이지 하장 예고나샤 주쇼 도제 나옴도
3: 니에르 와라 지게 사고이디 랑제 시단다 나세 소시 마마라 균가 사브치 런슈와 생비
4: 제든지 좋아 야구도 왜?
0: 야구도 하자 야구도.
4: 다리 마크기 뛰어줄 친지 좀 제시부터 유지리.
5: Since I've been here,
0: 나 대리 배지라.
5: I've learned so much.
0: 네 시지 뭐 구신슈.
5: I've seen your determination in fighting this war of resistance against the Japanese.
0: 나 로기 제부초. 고절로도 없다.
5: I've learned.
0: 고절지고 쓴바 나 이미 계슈.
5: I've seen it with my own eyes. Shanxi, Gansu, Ningxia, base area street.
0: 那人我们, Shanxi, Ningxia, Gansu, Ningxi,
5: Sokuli,
0: Ningxia,
6: 这次陪我们练，恐怕是个骗大大事。
7: 韩大爷，韩大爷，
6: 说，
7: 说，说，
6: 说，
7: 说，
6: 我去，我去，我去。

0: 抓起！
1: 조치도 이다
2: 야 조신다
1: 너도 지수다
2: 야야
1: 조스다
2: 이다 너도 쉬어
1: 너도 지수
2: 야
1: 뭐야
2: 야야
1: 조스다
3: 지수 자라무고 뒤를 그냥 가죠
1: 장제식의 디주
2: 야
3: 장제식의 디주
2: 야 디파워
1: 고정원서 디주 정류 양력한 유자 나도 합도 깊지 기억이 유다 장고 다시 룬게 시로제대 역시 혼수 모두 똑바시 여규리
3: 정리 창루에
2: 야
1: 야셔 루다 장구 리다
2: 야
1: 나도 먹고게 미세 주제 봉주 세유서 심제 중서 미세 상무 정유로 강부 미자단야다 시사시 다시 보게 갸르무도 하마시
3: 야 그린다
2: 야셔
1: 그린다
3: 小锤子 장카 봐줘가
4: 나 루다
3: 같이 니 이봐
4: 니나 총로유 강부 미세 자바라 고바세가 좋으래
3: 错了。

0: 지 미세리샤 미세리샤야 디우즈 주지
1: 레스
2: 미규 포함 중아
1: 포함 중
2: 같이 써
1: Tinha palag cancere. A tia sepi. Timone. Nanda luz e o mari.
2: Nanda e o mari, xiao chizu.

0: 내내 김주시에 여시비
1: 나 로저
2: 튼다 망고지 맞을 내가 코마 교회 렘버리 바다 렘네 주제도 주니 내가 야고지리디 군대 멤버시리 사저 교회 봐 네 신거유
3: 주제 마스 도토노 야오마르베 장게 그뒤네 규미 군수치기 디제 제비나 소소 미슴슈 처르삼 심제미두게
2: 말해준 셈입니다. 완주도 17개월 마치 시주인의 대회 예주여 말이. 시에마도 미세수, 나 시장님의 모모집지 공제단의 모모집구다.
3: 아, 시 섭집딘저여 말이. 昨天我让就 그리스진의 신의 진다허라. 니토미대 토여시.
4: 수시라, 기라피비.
2: 봉구그네라죠.
4: 저승로가지 낚시.
2: 과삼로 터두기. 내가 근제시해봐.
4: 是谢了我这总要你安堂贵一人谈的主动介绍嘛说既然给推吧对吗那着推吧对吗用既然是叫不着吧主动介推吧对吗用保家推吧肯定出不来赵总龙可是哪个谁快保家来接皮不对来接是他瓜皮不是不能天猛不前边永远没动接了呀我这真是切皮
3: 你真是接主母都是那么久没可是主人现在偶尔上去接了芒索个老婆家是芒索个过了过去没接吧蒙古人来给别人不是没现在主人点走芒索个等不久人没到赵总龙可是哪里等不久马上现在他都我不讨他是啥吧这就麻烦何家成为信徒呗如果何拉达如果送了天米多想念可是哪里没当下赵藏了内陆永在先是买子
2: 可是南山保家给不行赵总给给谢木头哎国内嘛团队没送其实嘛团员不赢了我做妈妈的师兄了我过去不上嘛是非我现在想你点这个小巴就差咋可来看看谢也有嘛是小巴是给我们大概只有三十位可这现在用过嘛是小巴是给米卡卡学校咱们的开卡多 赵仓主力肯定准备先要马里看他真心想特别当的用马的他的所谓师兄注册账天文给你们孤独如何特别的当用马里从头到天不可再写么说第八次他的忙要是过去跟年轻几个月里进到河给保家里给票账赵仓给保家的养的保你给了给票了呗主力的温索里给票的让没里主力跟这些人乱乱如何如何里赵仓的河账全部买账全都在这些人的干足的点的水不是吧其实赵仓给河仓给师兄可不敢这些就是什么
5: 第七号年不巧了真是去主力队你不不吃我们的农村里那么啥有啥去
6: 碰过的怕街球一年主力三家重点我啥不是上甘沙入木松娘中气三季米季南洋玉米切俺做妈妈妈你一笔上不赢你们中了知道何老你做回来都
5: 表示的俺做八道两了再去当别路顿个谁了你这款知道何老的赵子龙各老子会没你们都约不通下
2: 俺就看叫你最低书记写了的乡长是责任念啥书的老师走宝贝
5: 何时也会养鸟这些的呵我都第一了可是一个同意你们看些这呢新开的过程你也想过假设的过程你们你是多管说可是俺们和家长的中主不是他这个爸爸主张可以先不赢呢俺就把个见得些主吗是呵谢好多可和家长乱乱如何如何见不下路面吧俺家家姐姐兄弟看一下你俺就那个主力忙个对思
6: 你过关那没把你拖顿都没多可以把你们看些休息俺们照样过岁可是几多点哦你是看这些些俺就看这才有你跟这交涉工作要不是妈妈要的工作合葬米里妈妈过多拖有些提妈子你和家长不都当面不多妈妈这上面咱习惯合了的干没的这送去哎呦今年对大伯倒是吧老说个妈妈交点用朝有事情啥的这岁些多别说要妈是
5: 저도 민족 유일 대여시 지샤 지샤 아 정시다 우유
6: 쟤는

0: 사치 딘젤라 나게다니 수요시
1: 게튼기 두도 범아지리샤
2: 파야 파야
0: 주셔 마디브로 겐지바 산로주 로디브시 네 두도 렙체소
1: 요마리 다벨라게 마랑게 랑아무르 쇼쿄수기
0: 아치 고마시 산로주
1: 아 야멘 두시 네랑 조남피아치도 셰시다 근데도
0: 嗯，
1: 走。

0: Я сажу.
1: Я сажу.
0: Помбюль не сажу, тар сажу чос. Чишо нерга бе, чивин гуан ла тирин шо гэ, ся ян чо ся.
1: Я зу Чангша ла, чу зу ни да гам ни сэнг нар дя че за. Гуан лин чэнг сне ди. Дунг шо ни да да шо си лэ мэ нэ. Я зу бум шо тан гуй ни ла, че че ся зэ ся га че.
0: Сэ чи чишо чу шу бе лу да чан ла, ой юн чан гэ дю нга нан за. Чивин гуан си не хуй, чун дан вон го сан пу ли.
2: 鲁大昌给马亚乌杰不马的，徐向前个蘑菇天文能行，穷个没咋切不是。
3: 一年后龙蘑菇，叫我看他铺列着有的。
4: 列吧，看了有些。看着列边些了，看着少了，看着痛苦了，看着困苦了啊！你三岁偷去，看着张姑秋季大开小马的，看到我们这么多年不点的那偷个马的，谢谢你。
5: 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
1: 你要不要 여기 가셨어.
0: 막저 팀을 알아주죠. 군주 라바자 마세 돈도 면대 좀기.
2: 얘를 군주 라바자.
0: 라바자 얘 큐즈리.
1: 어제 막 개. 모두 갑자기 개비나. 디송 코이 밀어. 다저 제 조고이다. 공마다 못 토고네. 능주를 시작하지. 다들 얘 칼 년제. 봄새 당고 니엘치. 지쇼 뉴스 양아 제르교. 요새다.
2: 봄새 당고. 루지.
0: 지쇼 뉴스 양아 루지.
3: 저저저저 저기다.
2: 요시. 어디다?

0: 余爸，康三，让活着我。啷么地，这位？余爸，余爸！
1: 가르쳐줘.
0: 범칙에 모리드게 제 표신수. 어찌 뒤가 너 이거도 비리 먹고 진지 이거도 가래.

0: 주시죠. 기란스이다. 디니 다리 접시 주기 겐솜 주소기 돌덴이. 디미 녜로디 시중시로 소용 교다도 다자. 기다 교리 조요시.
1: 겐치 지루 당고도와. 후송 난게 고베 먹고 치제 상간 소퀘의 자용 것이. 관중 소퀘 상간 소퀘기 로고 챘모지다. 来
0: 了，
1: 那么三三级的给当子做了四千股的。
0: 徐子，
1: 关中社会的杨家习仲训动。
0: 看两个准备预备岗了，三级多给送上。陆军习仲训了，从多学校呢，看给特教机构了，年薪十多千呢，明年兼职做电机系东西。
1: 哦，让给杨我谢死。

0: 직 듄숨 예구구구 듄앙이 추
1: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치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나공 탕 니콘 크드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드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 탕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숙체리 부시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시 원토 칠르트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 탕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메 가신이라 슈미 스슈갸힌 콩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제 콩부신시 지도기 가처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근주 차롱기 캐주탕 뒤니 취괴 체휴 조당 야부메발 요상 치도 타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탕 함티 딤쇼 치웨 콤보티브 뒤디신 기베 촌나 시용이 초고초 콤보부디탕 총야게베거 강발 초용이 디교 치도 티브주 함조 인베 함조 기타게 기베 심체미 타디숑 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치베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탕 디탕앙 차롱용웨 민드쇼 함 차지로 고르게 당국주 거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2: 로지 파주 지골 함니 지골 타 양규 강당라 민네 주거 체험식 인 함디 토라 지고 그 능부 대유베 상외 템버 진네 제다르 고토라 베싱 딤시 체외 콤바 윤진 뻬양 갈레 크그미 티웨 함외라 처주타 티디 고토 능부 대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 기고츠 고르게 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츠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1: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치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나공 탕 니콩 크드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드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 탕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숙체리 부시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시 원토 칠르트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 탕
3: 야미 김비 능콩 디부 미부타 능콩 카바 나치 양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드 로스틱 진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4: 칭비 당기 튼제 칭피루니 계급기 청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주 능콩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능콩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셰브슈유베 셰브슈뷔치라 게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구구 구추숨 산예 하승양천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통치 권부람 허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5: 대당르뉴베 초와기당 今年社会年泡老不远今年社会你没他们借糖泡你不远色动路群吕仲未参张阿拉托南 로튠면주 지니서쿠루 문진양타제디 대당당 마오바 송정차

0: 아니 미션에 가라 마세요다. 안 다가나 하신디 생난 게 계셔디. 아니 냐지 마셔보세. 마셔 보야디. 계셔면이부디. 시험은 좀 섬섬시도.
1: 접으시지서 랩사디나 나 당생의 키제 체기 첩숨타. 첩첸 즉지탕 양제라석베 냠토 지네 척도 정신기 교제식을 쓰고체. 레비디 히나 망츠랴 터캡 챔부도 베샤샤비나 편종기 위장탕 참도 공부라석베 서구타 스촨탕 윤난키 비리 뒤뒤쿨 타와탕 당능 신시제 치게루 롱부카시 히넬레 레브 첩스도가 다체나 샴랴 안스님도 편종 강르 치베 교제 석베 접신시 서 첩든 체베 레브데지 따가죠
2: 야 제조 총종소 테링 자시베 니모데라 강종 치베 닝담 상부유 당봉아라 미리 튼들로 니방아라 나자 추교된 숨방아라 카르키 님교상 시방아라 디기 빼라르 야 제초 충충초 토요 변정 아로에 디기 덴베 제바 야고지 참쇼아

0: 저부시지서 경서 티균 쌤 가르세야 가비유 아장서 시지구두 탁좀 겹이야 TV 겹이야 금주구리지야 대리구리지야서 쌤은 망부지야 혀리 샹키 저부시지도 지진교이기 쌤이디 경서 진유 유배 아자기 좋아히는 저부시지수 락배 락도 커바디 마샤지 류심니를 피해야기 쌤인데 망부지야기 좋아이다
1: 那前呢，那俺是你是在长期这么几个俺们做，然后过过这些月，嗯，那前的几个呢，嗯，都是那年的俺们些人呀，三年节目都在初中都是前学不得，然后来了参加些学不得，然后来了那里学不得，好算，好算，怕是得了啦，好算，我走呢，走下绕啊，过过走下绕啊，过过走下绕啊，那走下还有嘞，
2: 真的，大，俺们路，真的，九。
1: 이게 안 좋아. 제 스트레치 이 배. 제.
3: 네 강정 라루야.

0: 피게기 양신 가치외 강람 세리를 최바티르 직베 슝루타 라링키 진탄 케진티유 두시디 랑게 피게 조외 규림나 므세 퇴베 겐다타 네드윤라 네르케베 미고테니 간에 세와타 구슈피와 렉저 섭뒤제 체베 각제 상디식시 사르뒤 직업 피게기 구슈 루뒤 체바타 튠조 직업 피게기 토뉴므르 미바 장도 준급 미타 릉중캄 시튠 냠네 용외 네셰 체바 고이 직업 지나 냠구르 낭진 체바 냠주 직업 지조기 장샤 장대 므세 퇴부 용화제 직업유 티 랑게 지조기 겐더 조위 균도르 탐부르 미네 피게기 각제 네튠 망부식르 규림 대배강 Lien gyeb di büze towe pege la ceri tang tunbe chedun chigyu. Turab sabashar chun pege ki dusi sabbe rangge pege ki ji yong gyundo samu yong war ni chiti büze towe pege la gundi sammi chebar dang yu. Sardu pege la chumze mi memba top yue jing kati ang tangbo dak jen ki gama mi man ki cuisib yo jie tang. Betab dak jen ki maliya na cho chushur tu dingzu chusin. nga ji ta mi tab jing nu yar zu ge ba dar pe ge zo so sar du la de ba tie ni bian jiao pa wei gui shu qian bu qiu di rang ge di ni su jun ge ge qian bu ne su jun ge ge dao qian par kuo bo bo wai ran di qie yu tian jiao pe ge le gui bi de bo dang xin chong si ta ge te ju ge zao wa chu ne chong si ge meng xi ji gui ta ji bei xie xu ngui se tue bu le su qin di chong ye ta chong si ge he ba gun tu qiong de qin ba ta 비진타 텐진 호비제 튠졸 폐게타 지주 변졸 쿠 족준 유에강오 쿡진 쿠 폐게소 계급기 터주 구림 대변강 락링단네 사네카기 렉저서브리 제베 개용 섬주지기 괴방알웨 카세도 친유 장도 폐게 미심수 섬수진 긴캄 므르 족베 럼부 로딘 규밍앙 괴티 긴캄 시베 족용러 군디 쇼진 당와타 Sanay kaagi rinyi ki dushi langlin dardi jangdo tuinle peke dangwar genkam songyong ta benjor peke nigar penje tuindi jangdo tingi buze towe peke ki jagdang cerwe mingjang shikdu kyulyu. Goyi peke sanmi chebar sabdu qinxin gyuji lamji ki zonedu chedi goyi nambe zemlin benjor huda duyu. Rangmu chongdun kui gyagi dudangne nangjin nguema dunzo ta shabshu chongdun chongdu so duco sabge nirwe. 中国塔曾林期边角儿之外七色的七年过了十步娘烈点最初期女娃母色推的松月。批给给都市沙巴尼让给给边角塔制作批给了你之前呢列顿卡逼在头位批给了密地苦林点边昂别为滚动又不是银了云推却被批给了金松切的批给给层地端却卡塞所谓达达落准时间日。 制作人路听着见起，结构巧用的准备江南沙巴，按照罗定居民昂，批给给都市沙巴六零单年，第二编桥塔制作批给给巧卡塔榆林卡拉开发切过，批给给都市沙巴你知我，按照二位制度点别中国地铁中华米粒加大萝卜起中国普通文具的用法，密码用给。
1: 给个批给给有些充值，两句通的，题目就是求他养心加气味，找那么多广播电波短句通的是。那么林哥，听林哥来咱学堂大家声音，我那做姐妹来参加杨家节育。培养更中级，留在政策各主席不同，米里水军留在政策各储备，过促再过促久，特同人节约。
2: 好几个不同，那就听吧，那干部说的，那空得不面子。 预防那当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直接的人民写片段，你们能做了过年了，我节目的了，年节给孙娜来追问，别当心情的。那晚那所动画当四处浪吧，那晚五只找我手机，那晚得不面子。那他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直接的，起来给老子托呢，人民写片段，你们能做了。预防那当哪位所去看的，那晚我不当，那晚张世杰呢，给了，第六给那晚写经的。预防那当哪位所去看的，给用给母鸡才不写的。 他的卡巴给自己起来给小区托呢，给那当老院那头了打捐钱的。预防那当老院所去看的，这趟几十年过不愿意。那当老院那头看了，从高头拼命，实际年龄能在过古当过数过来玫瑰。他是啥呢？他是中介，尽管去两间房了，卡巴按照两个月估计出去送个几几个。他是啥呢？他是中介，尽管去两间房了，卡巴按照两个月估计出去送个几几个。 行政院长彭俊彦了院长

디카르 춘도니 남세 파티 친드 메크바이 춘도니 지룬 추도 제바타 깅의 도조야 뒤 웬딩한테 추십차 유 등규에 런신 흉기 주배 춘도 대 추도

0: 근데 거기 짜라야 엄마. 짜베 다 이런 거 희시. 다 간좀 잡도 그래 그래. 거 only 미지 좀.
1: 在天哪个点？嗯，我的，张总还没个出息。哦，我的。啊，他谈到俺做马子的，我呢恰恰为能啊，你老东家忙不给六九月吧？啊，你错的，多么拉手过来呀，出不来人吧？啊，你天天那俺做谈的啊，出国的买拉手别个。 책배 다 맡은 저로와 튼제리야 아는 안주 탄다 안 어 부놈이 있네 자 먹고 있네 자 튼제가 나리야 록시 아니야 고시 쇼고인
2: 아자자 나바 제버 가웨 도문 소용은 니시나 마제 편류 치슈니 릉이 딩어도 제수 동도 되지
0: 그 아메 거공다 이제 비주 다녀와
3: 정용오리 다 뒤뒤 저거 그런 년년 친친으로 봐
0: 응
3: 대 아메 던제 이제 주 시가 통도 있다 말해야야 저거 그런 자기 전에 처음에 좀
0: 오리
3: 이제 소가 쇼지로
0: 응
3: 대 뒤뒤 거공 형자 자신 이제 뭐 대 이제 첫 통감에
0: 응 아신 저거 그 거공다 이제 자 오마고 대 뒤뒤 어 다 파마다 던주 다 이제 개부터 주제 쇼고노 형은 저거 대 다
3: 팅장
0: 야게의 사이홍주노 사이홍다다 코홍다 투조 사본 제리
3: 잘 내리는데

0: 저기 간다 같이 해.
1: 간다 난다 같이 해는. 아니 내가 좀 줘라.
0: 얘는 내가 그냥 날 낙지 해. 그러니까 줄 낙지 차고 좀 들어와. 대충 이게.
1: 뭐지? 난 다섯 개씩 줘라서.
2: 칼라뇽르 삼바신 야보충유 유두지 갸레 최외 마르부디 레제진 제바시 임바타 베메 최초도 타 모도는 제바제베 건조로 사토로 왕웨 징유지 차르나식 지유시
0: 데오 티수 갸레리 난조룽베 어 마지수 갸레 점목도르와 점목다 마츠다 목수다 인데서로 어디수 갸레리 문조 수주가데 카다 그저 가서 우리 몸 힘들 놈 같이 쇼 그래 쇼 쇼
1: 치즈 그 접접 차기리
2: 이완 쪽 배우 돈나 터도 님의 펑림 차시자 퍼유기 전도타 지도기 저와 퇴주타 냠도 냉이

0: 中日呢，建议给南呢，七月引进点它，南区给深圳拉索边，团外那当它，提前准备表态的南这边，西南给得出川北这边，就在南北是引进，天南北它南端呢，还将配送超过十亿，它呢，让这配给中日来拆穿呢，南端它南北抗日有他们些呢，天地盘中写着来在呢，盘中六千日常六零给给给切莫话，登记团中来呢。
1: 目前，培育中日的团长也当他，提醒培育中日的南端他，南北所有国家切记能够应变，团结呢，及时有把握。当在团长那里，接了接到国家出去日过了，团长认真都充满他，他的团长老亲，日常老林给给给切莫话言行，不让群众老么他，写上群众老们，绝对老不一样。空气六七能说多，他懂。
2: 加当中日三万转码他，英译罗萨尔局部，配备北区街北的卡松站南右把铁达，北中镇北前四把他，空气我去了，捷克人民心中南站泥塘，中人民心中南站泥，罗布塔罗布林人民心中南站看我街李中南右进，咸阳日地人民定都，接种松竹号站北南右。
3: 啊，当你把的穷人没有钱为呢？ 다치당아도 어다콘코름테다다 갑디기 아니 디갑소 통말 중앙한테 망노리스 아니 망노니 치베 녀가 아니 신양한테 대신도 중담나서 뭐 망고지 유결해서 이나야 대다 다 가르시고래 다디에 파르동아랑서 치수 타로의 녀가다 아니 치수 타로의 중담 담벨라서 왜 나네 대다게 숨미에서나야 쇼 두메게 두니 두남 소주리 마도 무수 디니 디미게 당한서 좀리게 남바지 안주 메게 통토바다 이기 삼토바다 나지 패치를 윤내마 요 말해서 그도 다 중랑무디시에 안에 좀 이렇게 삼조로 다 아름식 사송 단이 바디 가르신도 중수사나 당안조 부 강제 매종을 해야 돼 두메기 테무스나야 쇼 통메기 테무 부 랑산에 다르대비 돌문스나야 쇼 부연지 시력 다루에 내갑지다 좀지 고 중세지 아름식 휴나 삼송 다 부연지 시력 다루에 내갑디 미르게 시력 다루에 내갑래 부 강제 매문에 해나 시력이 다 채 중세 토브로 레베 내가 피긴 바래 갑들당 아랑수 남주시야게 표기 찹시데 중당 디우당 본송게 짱짱스 다 로주기 등에다 용수 착대 바래 대야 찹시데 중 디우 본송게 짱바등이야 돈 담발라 시럽당 남주라 되는 짱바시 말해 다 갑디게 본보 태서 드림 가상 계속 하다시나 아니 가르시고래다 ti imbari ta ngang zu xinyong jing ki dega imbari ane lori tang nam ju tang ane lingyi jibe tu la sopa jang ane xinyda xinyla jung se lakwa yu bari ane mikyang rinpo tang lakwa rdu samlo ting sa wotong tunggi te te xin tu ane zom ki chula jang ta ji nga ki jorwa sanggu bel tunggi ta tingda xa da imbari ti imbe jim tsengi ane ta karishu gori jik shabsi gyongro tang jibu shabsi gyongro Ani ti tihin tu maang ki naang la yaa di kar shuu gori jik tiling kasaan ina ngaan zu sumbu ki xiantik shung kiin taan Ani shivu ki jik yantin sar gyu laa soba Wata teta sangme ki rewa chu saa di pombo nam yin bari Lakbar du yevu pochang naang la kuxin sen Ani bada jik yevu ki si gyung long la yaa di Ani tapshi dhamin naa zu dong kiin tanda yaa chung yu bari Di yin tu zamba yaa dita laa di yin pyoong ki shirgil di yin Che taan ani pyo kangjin bhe yang ko lo ju di gab la yaa di Jik chuo yong na taa jik hirabki namju kathab di kone kondo pewa la nubashin po tong yubare ta nganzu kab titu ki zomrik la jitang takje dangbe na zomrik diyan ta dume tu ki zomrik la durbe ina shindu nejan ta kathab chesan chelik tu shimi shin yubare ta ina yang kab titu ki zomrik namba di mutu ne ngakto ki zomrik la ne yuare kab titu yigi mebare ta ngakto zomrik sarwa ngakto zomrik ne yuare Tien du zang baya kap tien du gu tiling kasa ngang su tiem na shik sang, ngung, to, du siya tang rwa. Ani tien tien tien du jik ta ngang su risu, lung su siya tang rwa. Ani setjim tong ya tang rwa. Ani to si nying da, du si nying la so pe. Tien tien ke ani jik zomrik na cho. Teta jang ani nga ta bubche tang la so pe. Ani romo na cho tang dro ne ma ta tong ya. Ta ngang su nam jing na pung kher si rwa. Lul lang ba na shi tong ya. O ta tien tien ke zomrik cho ne pe te pe jio xin po jik xin yu bari. Ta tiling kasa nga rang su yige lukhu dewe sangung to tu se jo dang, ane ser kim dang, sang su la sope choka lak ling zom teta la dewe ina ya kap titu ke zom rike ane chi nangyam dang, rwa, ane chi nyam teta la ta bai ta chi peke shenpo shin dewe de ngan su ta ha koko bre, ne tong tu gu yu bre.
0: Kong ki tunpyo na, gen tenzi tunrup la ne, pyo ki zom rik lu ju ki tui zam ye dang le, pyon jo tarwe tu go ki zom rik na ba ta, nang deo ko la ngor zhu dur tu xin nang zhu su. Pyon zhu tharwe tu gab la cha cho na, zum ri gi nan bia che du le zhung ta, xu gyun, mang xie, te xin pyon zhu gi cho ge dun ci so yu ba te ta la, pyu yu rang ki du me ring ne tang tun xin, pyo ge rang ki kum xie tang tun bie ke zhu nguan se tu bu den yu.
2: xi ri gi wu nang, di ni chuo, Lo zhu bi nying gu, di ni xiu ruo. Yuan zhu, xi ri.
3: Pung ki turab siya di kadu xie yuwa san turab dunbi ki ta gu du yan dap dala xie yuwa ri. Jir gyawo song zin gan bu, chong chong ne jang ane nang bi xirik lang, ta di kong li ya, ta nang turab dunbi ki gu du li ya, ane ta di xie yuwa ri, turab dunbi gu du li. Ta ngang zu pung nam xing ne, pung tar wa ne song di ane turab dunbi Ta du yandab di pala ta nga zu pungyongi turab si di xubri. Ta pungyongi turab di ringa la ya di tangi xubi na xin jik sangung do du si nye dang, ane risu lung su si nye dang, ane jik te te xin ki ta bada jik zombi ki namba mangbo jik xungwa ri. Che bar du, lak bar du ju goya jim si jik kari yor si na, kap te du ki zombi ki namba na ne, khyabse che suk jin si gara ba, Ta ngang zu tiling kasaan kia chikia na tsaab tsung garaan ki dhenpa di ta ngaa guru dhiri, ngaa ki guru sikyo dhiri. Ta guru sina ya shu, lu sina ya shu, shi sina ya shu, ta kandar guru sikyo di kaab tidu badi ta shidra thari yore. Kandar niya thari yore sina guru sikyo di chidang ngaa zu kaab tidu dhanpa ani ta tsivara chukjin. Ani khebar di kari yore sina nidra yangdik jing yin dhengi. Ani tiling kasaan ki ta jodang chana ngaa zu yangzhu ki debzhor. Ta di jucha tsangma Kurang guru xingbabu gui tekar logu xene. Logu xe ma takwe cik teta ane rangxin ngangi ane cikki tala juone ta guru xingba xa da imbarib. Tengindu ta di guru teta atele tene tering kaza nga rangzu ane ta guru ki zomrik, nyam guru ki zomrik la ta bade chi bade chebardu pakwe ta chakji xinbo xa yu barib. Jitang pungbu turabgi, ta ngang zu pungungi turabgi tanda pungungi shirik tawe turabgu zomrigi nane nge kaptir chi du mingne gurgi zomrig si xiu guwa jim sen karsana kapti du ta zomrigi namra maungwe nane chi khebardu pakwam ya na chi chakchi chesa ta ya ma na chi mongsa ta gasa ta himchuk si uba te karsana ta kapti ngagur teta cha adegi du 다 고르 대다지 다른 가상 안 하죠. 동황의 인민이 아마 동황 자국내 통대비 인민은 다 고르게 남다 망고 유버래. 제불랑과야 요아래 룸불랑과야 요아래 마공글랑과야 요아래 띠인도다 대주 대가라 힘죽셔야 돼 개체 모직 사대 요아래 땅에 되네 말을 추네 현아 고르 대다라 되네 학벌도 시송하란 저 안에 가담배 튀게 안에 가담배 개발지다 학벌도 자세고 이시도 잘라서 비신배 고르 안티 대시도 가주비 제주 메라레 바다 마르발라서 비신배 고르 대다 함제장도 온도 안에 당당하란 저 분명히 시력 다루에 내갑지 나고르 희망보 추기 마게 규제라 되는 신배 그렇게 제주 망고지 다 가르쳐 우리 대체유배 윤진체바다 뒤에 안에 랑두게 다 제주 망고지 룰랑체네 들 넘바다 없이 중앙 임브레스 네 직휴야인 뒤에도 좀 봐다 제 당시는 안 좀 부배 돌아 좀 중국 좀 그렇게 나네 뒤에 돌아 그 좀 되다 되네 말아도 본부 시력 타외 돌아 그 좀 그렇게 니 나네 안에 본부 가르쇼월에 드럽게 좀럭데 중세 남바다 남동 상마 드메투던 드르베이나 페제시모 신여월에 드는 게 무투네 낙토가 남발라 네바데 다자시 캬다마 땡기 임바레세 드르지 리도 아니 좀럭 나리야데 다 드린 가상 가상 아랑조 통도 유베 아니 중근 남바데 다 아랑조 마상게 중세 주단 시베 중세 주든데 아니 중근 남바지 망고양 유바레 대달라 때나야 제다 남동도 남바 강게 쇼네 때나야 찌르 답대지 이나야 다 두메 튜단 도르베이나 다 페지 미제시 다 레비바데 자세자 담바 통도 바데라서 레스 데인도 담바야 다 디니니 참조를 아름 잡히마도 지지시야 하면도 김생 가르르서나 두메 튜게 좀르라 힘죽시발라 두메 튜게 좀르게 다 제시 망고시 탄다 요 말에 데 대신도 다 본지 실력 다르고 되 다르에 되게 좀르라야 다 좀르 탄다가라서 동황의 난에 제 제주게 탄다 가르슈고레 디제보다 롬볼라서 관남비 힘비 나고르체다다 안에 당당의 공도 휴배 즉 중근 나는 현아 안에 지 마상 그 중다 시베 중세주다 오다 된데 안에 지 망주 그 담주라서 중세 중세 마도 안에 협정 차와다 즉 야세 같은 데기 좀르기 주샤요 말에 되매도 안에 참조르냐 라름 잠다 도르주 잠히 마도 안에 다 휴하면 두세
0: 폐기 좀르 잠초라 차초나 조 망주기 나토 좀리타 좀바베 이토 좀리제 릭체와 니잠라 이와타

0: 기란 저거 왜 법 칼라? 고무 십주 담 버리세. 진짜 오늘 콘치다 쳐 말베.
1: 다는 고비 참 고디듯이 돈 말다.
0: 콘 돈 말베. 아. 매매매매. 고비 뭐? 동네. 아. 뒤주대 콘 토세도.
1: 디지니 니 간이 치용자. 지 나래 개고히. 기란 게 스스니 뒤담나.
0: 뭐 뭐. 좀 들어. 포모지 개주나 과이 그래. 마세 거기 두비나. 수건 늘기 그래. 셉스마. 딜레마도 숨라. 신대기. 차시 키움지.
1: 신도자. 미칠지 요리. 모두 전에 있는 모두 역시.
0: 그 발로메. 출을 저 저만 봐.
1: 원 보셔.
0: 제나 다고이. 나도 미스 숨 키움지 봐.
1: 미스.
0: 와야 야초. 아. 키나니게 나 때부터 마사마. 나 처에 틀어. 주주체 아깝시다 유. 고구이만 구독이나 수고 편도 큰 요만. 하.
2: 뒤에 살아 켜는도. 지저그랑 뒤에다 나 가파인 그래. 야야, 계교 계교.
1: 니체는 여호시도.
2: 저 올리기 인사치면 사가죠. 지저게 제가
1: 좀. 네네. 단도 칼라스에 뒤세 좀도.
2: 사가데 사야다 수요 켜는도. 마세 안 요 바꾸이. 뒤대체나 옛누베 뒤에도 스마라. 포모니시다. 크리스게 부르래.
1: 니에. 랑경아 리탈을 쓰고 있네.
2: 자고시에나 가로 세부다 뭐 이렇게 차디. 포먼드 저로다. 부디 뭐 버리. 뭐디 뭐 배면 뜻다 지부지. 뭐 샥샥 스테야 유나. 포모 베베로루 유르디. 마세 포몽은 감지. 남이 시 셉지 슈디.
1: 계시 뒤에 지러. 자 아치세 유나. 용체 유나.
2: 다치도 라는 나와마다 니기. 포사 토미다. 상계 다시 법무도 주의 후위 배파사도 소 짓고 싫어하시기 위해 떠나디 신경을 도와
1: 지는 상계 우일 갑신이 범죄가 교 마고 예미도
2: 자
1: 워시 전구 시행 상계 우심지다 딜레리 부여봐 키라 같이 나가
3: 상계 시다
1: 지는 신도 고시 레스 만나니 진주민 주신 그대도 도스테는 괜찮시도
3: 상계 시다
1: 워시 기라 차례 갖는 거 있나?
3: 라게시다.
1: 대니 칸니 나니라.
3: 마마시 예스나 나랑 나만 집에지. 마시 자게 가 나만 입에. 마시 진짜 마시. 많이 찬스 개베지라. 라게 칸니 게. 라게시아 교스나 니 눕치 마요. 근데 라게 힐 쉬스나 니 차대 큐는 숨 마시. 칸다 라게 가 가단게 시시. 칸다니 라게 가시에네 상마 니비.

0: 제자랑 같이 유스 TV. 뭐지? 네 클래스 신부 하고 유. 내다 제수나 잔치 와.
1: 샤지드 왜? 내다 제수나 빨라게 님 제시가 교수기.
0: 알레. 재능의 미디 근데도 따로 세워.
2: 내다 제 레는 케메.
1: 티샤랑 게 로고 체디. 뉴트 시라스스. 고미도 맞아 줘줘.
0: 티데 시어 마시. 로고 세나 타 휴업 세워서 봐.
1: 쟤는 용아, 나의 쟤는 식민다. 레다 쟤는 투유.
0: 쟤는 투유.
3: 저리다, 야 아자 슈즈라 가로채로 지위에.
0: 어.
3: 허지, 나 년지레고라 촛부에 허지유, 밑대부 시부어리, 님지 아자는 공주채가.
0: 랑간 오저 잠만 가지유야, 랑다 좋아두게야. 년지레지니에도 저 랑간 공주채지. 양스 생경제 레학차오유자 수야오마시. 인제 매블레아체 예수스 매자 김자 심토르베 라케시도 겐케토 거다
3: 네 야야 지구다 농대야 가르도
0: 탄도 야야 이스 딜레레가 토르삼 마스토 니 자글이 센도 도다 자글이 다 하스셔샤 네 히라조 셰다 심네 유브 딜레가 토르샤 매주글로도 조 삼 뉴스탄 거시
4: 지 뭐 어
5: 우지, 저 레이다. 저 란네 최협자.
0: 아.
5: 네 조라러 티샤 더시 십셰비 조라 딘데 가로 찍부자.
0: 인기마시. 나니 나르시 레가 처규미도. 가로지야 투수 화야시.
5: 디셰 저 화토시.
0: 롱보추이기네 돌리간 볼리에 마시 야가순주지게 중주 통격 화신 거지 랑게다 타드 예규능 마다
5: 디규 말레야 가로리에 티샤 조자 징아 침지에 먹기 쉽시 디 가로지베 다시 지찬에 수수 한번 거야 뒤에 가로지베 딱 세시 쉐다 심나 여니 수유
0: 수유하세요 딜레니에 라르시오 라니다르시 미르 주도 자마도 레어신다 개민드고야 요샤원 딜레 수수 제거해야 되겠지 수수 둔다 되게 역시 좋지 란다 가로 좀 마시베 제산 가로도 역시 지 제소와 미신달라 주도 제오 마시 신수웨 제노 중민베
5: 로보토 갸 룸디야디 가로 집에 따지리

0: 다리 김규 레바균이 얼쓰라.
1: 스타. 콘주 능미기네 뭐랑 작쇼르시리. 뭐랑 발라 다주모 레바균 역시. 그다 뭐랑게 부교스키지. 뭐랑 발라라 사우스제 왔습시다. 니주시니지나 뭐랑 체험하셔봐. 저거. 니랑랑 야야지시다. 삼매 역시 돌아.
0: 어 쟤나 부구지마. 인고쇼.
1: 那是地铁下下边的，那是麻辣矿了，没得军队的下水，那是南北割了。恩义呢？恩义，他谁没得？突然麻辣的下次给别说，那不谈谈免教给，轻松些的出去。各级队，让各级姐，我好喜欢上面前途嘛些，看一次的工作，真给送教些的。老，我去了，去哪看哪个皮吧？
2: 那老爹没去，集中着看些鱼。
1: 哦，土路马对不起，爹去让给毛文白，麻烦谁个陪陪？哦，学不得，我那学外语那么多，去让个要死的。我学了，啊，中午，你让谁个？我学了，康熙，毛文白学不得，给姐学学。

0: 양 오주 제도에 네 맛이 하리나 치기네 레베 쟤는 여러 봐요 쥐즈 네 어 단다 카바실 레주 또스네 네랑 파기고 로마서
1: 웨이 푸 토고 나라

0: 감사. 계란 두알 오이나.
1: 어, 쌤 슈라 이나베.
0: 아, 이이이.
1: 아, 슈 슈다.
0: 레스. 공무소 친절 레스.
1: 아, 걔는 말해, 말해 로이.
0: 취향 하나면 배.
1: 아, 메라.
0: 아, 쇼쇼와.
2: 감사. 계란 갈고 있나?
0: 감사. 나 장 안 하시고 콜 끝이 난다.
1: 어. 나 콩 다시 보이.
2: 예스.
1: 아, 장보시나. 나 가로 춤 튕 유매. 다리 튕 당고이.
0: 장보시는 나 진짜 스니 제치에 가고 큐님에. 소소 chomre tole nyu nye mebe jala shi nang shi kong jia jie nyu nye chambu ji le zong be su ru shi du
1: rwa rwa rwa tin zhe qiu ni me song da
0: xie xiu xu yi nye so su tu lu le bi xia zang yi
1: a su xi na da
0: ta jian na
1: gong bu qiu ni me song a nga ngamda to slachu saji tinrela kyun khumbu mi do nga bhoma da sundu kyun chinyu me kira kubana da chena ngone sabushira do
0: kira garo chinyu me la ko de la kira are ti su rim bu shu ja chen de kira are bhom ti sta jwa na nyu me la
1: a tinresre chige bhomone yawushira do 이내 nga kena phomo gabshi ta yu khonzongone phopcha buda simju ri sengbi
0: cheza kirang ge kirang le shepji shunye da kimjang ge ke to ne gi phomi chenne zi yu be
1: tinde mari mari mari ye shu na kera nang shi cha sha zhup jo tongji xin ye gi phom de zo one gabshi ta yu be cha sha bi na ari phom de zu chulo zhu du langa gang kan chi tu buda 뭐저콜지투베마세 나래쇼부시다요리 부부다 캐스요마리 제장소수소와 겐키투니기 봄된조 요왕축수 태외체 케라 다능시르샤
0: 디제시와 케란게 숨능시 쥬부티체메 이네 타샤치소러 케라능시기 겐쿠르심부유베 게부틴제 뉴뉴시
1: 샘슈라게 나쥬나바 토체나
0: 어 년에 수 킨도 갑시 나 카카 친구
1: 걔는 말해 걔는 말해 대수 걔가 참 말해 어 걔체 슈디 걔나 팅 당부 제다가 샘버디 흐식식이 나와쇼
0: 구셔
3: 라
0: 걔나 강한 난이 있나
3: 어 먹어 먹어 과부도 과부도
1: 야, 쏘다.
4: 부. 세디게 딱다 됨도 왜?
5: 마시.
1: 칼라장세 아라모도 비나 좋아했다 여러베. 야. 많이 못 돌아시. 이나.
5: 드링아 칼레 토스크리.
4: 칼레 하고 줘. 나를 버무르시면은 수수하게 봐요 그래. 나 가마고도 마찬가. 네 커서라라 지게 당랑 어제 제비 뭐
5: 라하게.
4: 가르 세사스 워제. 마미로 대제 가지가 깨시 서규 이쁘디는 또 다 셰다가 주기.
6: 에이 뭐 알냐 무디샤 같이.

0: 허지.
1: 너요 배.
0: 어 어.
1: 더리 양초스배.
0: 어쇼.
1: 어쇼에. 간도 값이 얘기 돼도.
0: 간도 값이 뭐 그렇게 그래서 킨죠.
1: 대업 삼괴. 나 와 김도 값도 네 최바 체비. 대대 양초요 삼쇼. 그래도 현재 도움이 냠틀로 로가 좀 되게.
0: 장부슈는 팅웨이 티스타도는 자스미도.
1: 전 덤세지라.
0: 남자 나이에 갈도. 티디 토부 당구지 뭐.
1: 아, 제지. 클리클리지에 균형 그지. 이내 또 스교월도 알아.

0: 이다 이다. 喂
1: 雷达, 마퇴슈
0: 가지, 마퇴슈스
1: 나 권찰유, 마퇴슈다
2: 요갸르샤
0: 알레 디가사, 니에 송샤시 레샤
2: 알레
0: 니에 파르치
2: 교시 도시다 심부시도
0: 아 레스 레스 레스 난다
2: 용아
0: 라 레스
2: 야 인다
0: 인다
3: 老许 让你가去
1: 让你가去
3: 我得从下估计得去
1: 挺这个屁股了
3: 切散 切散
1: 切到 从下再休息
3: 哦 단들 해결지 틀리면 더
0: 러시 주어 원승 얘기 그제르시도
1: 쉼부에 호시도
0: 니에 그제스 때네 톰스 시르시도
1: 뒤에 땜부사 왜 왜 송샤 구디에요 말이야 요거 송샤 세가 교 야 교시
0: 달래 교다
1: 교다 교시 교시
0: 对的，对
1: 啊，那有大姐，有。

0: 보라. 키랑게 니드 주제디 카시나다.
1: 소보스기.
0: 어라.
1: 장겐 하스기베.
0: 어어. 키랑 더단 말벨.
1: 하. 나 드린디 로센트가 요비. 자네 미냠 치움도.
0: 어. 전에 키랑 진주 주다 너무 도와라. 드리 로센디 니에치 니에스달라.
1: 기바시. 다시 권에 땡기 세 잡리.
0: 야. 전에 다시. 어찌 니 너무 도고 띵가 마시벨. 시다. 보라. 어. 아, 구쇼. 걔나 예절아 돕소 균제. 로티안의 용구시베. 나들이 로첸치야마. 구유. 나 로첸치야라. 투쇼마탄의 용우도 왜라? 투주사디. 자침부시다라.
1: 랑 투주 자침부이나. 녀 투주 자침마르베. 더링한데 로첸치기. 배제 구주 노빈초.
0: 아, 걔나 인지 대쇼구유나. 사지 세제 피가 쇼화테다. 대가 투쇼마탄의 용우도 왜? 걔랑게 캡스키 야메는 욕스남제. 녀 티베 로첸디게. 진지규 녀럽사 여호시라 티규 파로테제 키랑 사오다 보고미딘 여호시
1: 보직체샤 소직체샤스 랑카스규
0: 나
1: 생각 네이바
2: 겔라넘지 겔라넘니 게슐라 고모소 아트

0: 네, 차도관의 세비, 콘주상은 세만 곳이라도 이 내샴의 세디 약속이야. 네, 최다.
1: 나 단다, 시라도 미도.
2: 가르치기.
3: 应该注意。
2: 哦，好嘞。小舅妈，菜得给去。
1: 啥个菜用吧？
2: 俺同多买用品呢，多是贴吧。不忍不住了，今天你总得失败了。记得。키랑 소추고 추제디 단동아베 제대로 가린 소시 닝잼 집에 모두 신부 여마시 디날 샘 줄라게 니비나야 큐니미두
0: 니에 차도가 세비 코즈사가 세 약슈 워디르 도와
1: 구사 감자 키랑러 골 가리유나
2: 아 샘쇼 착쇼 헤무시 진제 샤무시 몹세 짐수지 제 눈무지 맨 가게 겸허
1: Yes.
2: 오 야, 다이. 샘 줄라, 미세 리리 김베. 세주텔 토나시라는 것이. 샤모지다, 식스만고. 탄도 카제지, 큰 추마시. 장고시 놓고, 뜻디 김세든지 모두 추마시. 샘 니스웨.
0: 니스.
1: 레이다 대균에 계시다 대전시. 什么事啊? 가슴다. 你三舅的亲戚给了你的啊。

0: 오름줄아. 예전 계란이 저번엔 삼시지. 계란이 삼부 큐님도. 장게 운에 한마 겁지. 야는 고마 추가 셉시. 샘슈라가 잘라. 갑 큐님도 와. 장게도 더 본거라 돈 있는지 체대지.
1: 이능아 샘슈라 운에 갑이.
0: 장게 샘디네 슈틀 갑이스. 원 슈트 고바 갑이여다. 고바 갑 맵시 그이베야. 장게 시그이베. 너는 뭐라서 나 가르쳐 보이메. 장게 경유이베야. 키라니 소에 고려 지금 마실라. 돕제서야 갈려 지금 마시. 장게 샘 슈라라. 경도 제미도. 초건지 텔마 뒤베. 미니님도 대비노. 메스다 큐스비야. 딜레라 나즈네 녜카르 녜제 치티체나 거시 하시
2: 걔는 말이
0: 야 디네소다 계속 미사야 세시 봐 터치.
2: 걔는 맛이.
0: 야, 봉가 봐. 잘 쏟아. 어. 미소, 치료기. 체제도 된 데마도. 뜨디 체제, 견딜 수 없다. 제마랑 보름줄라기 나마 친해졌나 클라스 단기 군실은 균도 당고 아
2: 개징마시 마라니 수수수 가비유브세는 징마시베
0: 사자니 클라스 아이디에 징마 대비는 매지시다 컨테스키 역시
3: 샘슈라 나 렉도 스튜스 기나 이클리쇼 나 주의
2: 야, 도다 계신 면은 세 사제 신당시버 제 다그랑 아제 마센 졸라시.
0: 미즈 봉름 졸라 제제 신버다. 뒤즈 졸라단 화용시. 제리 남자 심주 나고 싶어.
3: 동원의 려유. 일 두인다.
2: 야. 자티에 잠이 두고 미즈 롱라 미스로 시도와.
0: 최상거 그쉽 켜는면도 대황다 잘화도
2: 샹케딘 대게지 뭐 집시지 미소 카긴 무슨 없이
0: 예 장치도 삼다 그다 미디 소수고 세배마도 장산도 유매 삼등도 단단 치수 가리 봉람 쓰래 예전 로준 쟤도 구르 집자 장다 참 켜는면도
2: 中英达
0: 有
2: 拜拜
0: 拜拜

0: 我能给我卡些说。
1: 예전에 계란이 좋아진 삼촌이 계란이 삼촌이 믿어. 장게 운에 한 먹고지. 양은 고마 추가 심지. 샘슈라 장라. 갑촌이 믿어. 장게 돈도 본 거라 돈이 있는지 체대지.
2: 슈지미 먹고다 죽도 수네 집 제출 말이. 같이도 골 거북장이 되자 임자.
0: 아씨. 진짜 장 시기요 마시.
2: 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妇就有人不清不楚吧我们的媳 ngani mutu chokpo chi chori. Kesi rangi nyepo mo, nye sim siang pi no, rang lia lwo ma sha tak chui. Ya, gem shua ka to, ta to gem ge ga chi.
1: Chok lao shi, rāgē ngā shūtīl kāpū yār sāmchukwē.
2: Nye pōmō kāpumē nō, rā nīm tō sīngyā kārdō.
1: Yā, nye chāptuān shirō chīng mō tukwē.
2: Kārchak wē.
1: Lao shi, nye tīndē mā shēbī nō, shūnbādī shūtīlā sīmdī nē kāpū yu mē, chōkām chē tō shibē ā. Shē, nye kē lē chō, mō shī kēchā tō sī tē chā sū, yī nē nye shēb dē sū. 장마 우유 내드인다. 너마다는 화용구세. 이내 미대시대다. 예, 지하시시했다가 남산소소 포제 도스 로춘의 요르비야. 러시, 라가 수수 범호 미드 제시를 지제비너. 어디에 용도비.
2: 대리 경제도. 이내랑게 시에브노소 거근원에 임다 그 주민이 심소 나 고등메다
1: 아우시 잠마 집시라 나 레이다다 슈베 양상 뿡뿡님 시신 얘기 레로 제치치르다 니라를 고호 화등시 티웨이 갸 슈즈라 뇌 화기시
2: 자게 시에브노소 니 삼려 호시등기
1: 老许，

0: Nian long le di. Da yuan xiao duo. La zhe min de rang ge sui de ma du yong yan du. Ra sam ha deng yu a. Xiao ge xi sam ba su. Na le ni zui la sui. Xue de. Long le deng ha di zhi. Yi nian na ge tuan da de zu. Rang ge teng zhi qi la.
1: Feng la. 기라가가이시나로 타샤니 범샤지 가로츠고요지 모란 가로디 주윤다 차샤 근지디르 셰고 요마시 제데니 범메 갑균 지문도 기랑게 주스데로 난다 근제 셰비노 군이 편지 신의 지동리제
0: 딘데니 과신 거세요
1: 게스트야 카리유스 기랑게 순주
0: 이내 된다 가리메 다우스 호모 가로지가 된다데 조 nga jian guo zhe ge hua xin ge zhe xin da zhe xiu
1: luo ga ge chuo bo ka xie xi li mei ba ni su chu zhe
0: o ha ran ge lei da sui xiu xiao zhe luo ga xia di cang ma lei da ge sui shu ba lang ma suo de mi de ri me xie na luo ga xie di xiao zhe wen na xie na dan san xi ri yi ne lei da ge xiao zhe ge ni zhe cuo er jun ge za gen zhe xie ne gen duo xi yu da ma xie
2: 让他雷达躺得着死不多，没得你这里才拿了，泡沫干扰怕给，你对芒果吃了就多，你也见了没得损失，雷达了点点特别有事。
3: 嗯，
2: 宣布的取消还要的，追不对吧？追个细些不是？团大卡里呢？国足呢？就越不巧是吧？
3: 自动下地，我也不肯这些呢，乱动几个人。
4: 自动下地，你记了动眼心不熟悉。那我当不熟悉，自动下地，你了都当接我人。
3: 听到没，杰西罗？谢谢马瑞贝。
4: 他的做的，让俺俺他可不信呢，俺还公不多。
3: 山龙之内公鸡。
2: 早叫我安琪达，没事前呢，看他你，抢不起来都，都对，卡听到还不都，一年看他你，自动填了，人不怕过月呢，我俩卡去吧。
4: 你先对起阿弟，他的年初哪地，莫让自动列不出个么的。
3: 山能行，没了嘎些叫个莆田姐，中间你莫到要骂人。
4: 你看嘞，
3: 自动填了。 明文白从哪你要人记得卡萨的啊啥

0: 뭐네 줄이리 샤샤.
1: 야우도. 저니가 마 대배 지혜라. 고다. 알레 듀얼이 유배 범무디 제도 다 죽으시. 범무디 가르사고 유매 직다 혹시. 계시 범무디 가르사고 유매 맛이 비나. 라가 원상기 삼자스 동그지 마도 대례부터가 남사. 미주 가르세마세 나와마 담시. 수수 간되지 담겨 마시.
2: 셰셰.
3: 아, 네 상아데 경시라메 야멘 드랑게 담다.
1: 계시 범디 제 장을 담스나. 라가 니엘 범디 넘규 점시 하루스 추시 마도. 윤조차 제도 제 먹고가 규어 마시. 용차네 미스게 음악다. 셀레소나 랑게 랑구게 계시시 혹시 시마도 지게 파디 지게 초디 톰데니엠베 제자 좀도 마셔 콜라 니엘 저지시 하셔시 다샤기 선규사보다 작재민의 고로 갈링구도 따오르마도 랑게 제좀다 심주 고시기 대비는 수요로시 도마다 던도 타마디 지야가 주디 인지 포디 지겹지 계시 범디 인지 지겹으스나 랑게 제마 라인다 슬름다지
0: 뒤제 차보아유
1: 아 뒤제 제비나 제마 모두 저와 피게 당시
0: 알레 전지샤
3: 던도 지요시 랑게 하겁지라 범디 랑임도 클라스가 진 잼스가 진 잘라니가 진 던도 똥이다가 치비나 디토네 범디 랑라 가부이베 딱체시 급디디 랑게 이서 채웠다 생기 가져다 뜬구시
4: 어 다디 디 가져다 그래서 뜬구래
3: 범은 심구니에 이는 천님의 쇼마시 지그토네 심구치오시 니그토네 락다르시제 항상 오소시
4: 어 다디 오네 가고 싶어 아 디
3: 아 범세아디 랑게 가래 가부 유입다 가래 가부 메바 하고 없지 혹시 뺀다 범디 랑러 KMS love, Rang Dams love you, Shanghai, Dagas, them go mata.
0: JJJ, Kim and Dusta Yomashi, this gets Zurta.
3: Dagi, Shanghai to you, Toa Chune, Pomdi, Kare, Gabu Yume, does she save Cheney, Pomde, Damkuchero Chori?
4: In a condes, Maramone, Gasoki to Chore.
3: Daddy, Nerala, Shipter of Simusu. Susu, is she shikuri? Kanda? 포무심사디 하코바 깔레 카구여시 따라 침블레 두규마구 되어시
0: 주얼원투와 주님비
3: 어어 주인다
0: 요 雷达，许志春叔，朱二文连连摘啥？前能阿做总丢所在，洒家土给。用啊，谢谢。

0: 계신 마시
1: 따라 아자
2: 오
1: 나노래진다
2: 시
1: 아자
3: 아자
0: 딱다 영시우스 칼라스지유 교쇼
1: 따라
3: 오
0: 교쇼
1: 따라 따라
3: 다 교회마시다 노연 죽어리
4: 빨라
0: 토마드 겨울랑주제 롱지가시다
4: 요
0: 그 유리다
4: 나이
0: 나이
3: 아스 다치스
1: 어찌 차기 앱러
0: 멈춰
4: 요요
0: 슈다
4: 용구유
0: 데루다 그 유다 퀘스트
1: 기라 슈다 슈다지
0: 용아
1: 차기 앱러
3: 다시 기우 중에
1: 김치용
3: 야시야시 야
1: 그냥 제니를 시켜줘
4: 야 아자 나이
0: 요 되다
4: 아자
0: 어 용아 대리기라니 김치 라치용 이기시
1: 김치용 야 야호르치용
5: 어디 거들 아자라 가로 양교증에를 쓰도와 동해내 퇴음을 썼다
3: 왜?
5: 라. 다가 스테이션 한 잠이.
4: 아자 그냥 내 대비나 미겁신 싫어요다.
5: 원래 저거. 왜? 거들어 지게네 틈에 롭친기 봄럽지리 쓰도와. 아자 너 싶던 거 입자. 내달 가바게 주제 나게 싶지죠. 아자 가라서야 가비메. 계제 싶자치죠.
0: 내달게 장 가바게 주고.
3: 내달 얘기 또 쓰러려비. 따랑 아자 고치고 마슈다. 기니 튼달 삼담비. 탁주 그저스지가.
4: 아, 디.
3: 니랑 조나 부대 삼마다비나. 기니 샹스게 주마지. 따당 샹스게 불라 정지다 와다 사브지. 나 균대 소기에 오르다.
5: 니 신.
4: 시시.
5: 신스. 리스.
3: 따지 치베.
5: 치면 단더 로형 조르버. 스니 조니이.
3: 선이니로화용고
4: 아, 폐고 정말 빨라. 선이니로화친고
3: 자, 저와 시부요 말이베.
4: 튼다 전부 튼들러. 니로마 전에 큰데스.
3: 어, 도스주다.
4: 시시.
3: 다소.
0: 칼라스. 니로 칼라스다.
4: 레스. 영아.
3: 레이다가 강럽죠.
4: 아, 터지나 봐라. 터지나. 빨라. 오늘 시부시라소샤.
5: 시부도.
3: 자네 항상 도요. 최근 인기 강지주 속 바스니 고유.
5: 강지주 속 바스 나스네 좀 차스.
3: 좀 차브리.
5: 어라 나스네 좀 차스. 키라는 신다 고유 나.
3: 아. 제대 유쇼.
6: 바스고에. 최근 인가기 강지주 야체서.
3: 장 바스 유베.
6: 예.
3: 가수래
6: 저게 개주
3: 권치엘라 바스질 공숨기 개주리 라게 덥지 면서석이
6: 쉬
3: 가르쳐가
6: 동네 관세 지고 말을 하세요 뒤 공부실 하다 신규입에
3: 랑바스 권치를 하시야
6: 권치 뭐 막시 다들 미망고 지게 또 여고열 때 바스 뒤 큰 시험 말다 라시엘 가비어산제 산송과 삼주 기부초는데 조선대 담바 가려야
3: 제 권치라는 수 가비구래 권치스다
6: 아 도치 니 권도스자오 바스니엘 책도니 기지 마버다
3: 대마브스르베
6: 저봐
3: 책도니 기네 책도니겨
6: 책도니 도스 바르다
3: 뭐가
6: 예 도스구다 책도니야치 그래도 책도니야
3: 바스니엘 책도니
6: 책도니 다용아 고소란이다 要几年了？
0: 啊，终于的。

0: Rangenga, we will new sayagi, Suju City. Nunda to get to the
1: Yumaso, Yumaso. Mone Nazo Bunyotoa. We will Yahoo Sarju. So Yah Sorta. Tometa Washidi. Gatsuri. Injita to Yahoo.
0: Oh, Yidi.
1: Ya. D. Near Pomer. We will do Asigi. Near Sunya Mersi. Near Pomo, so Quebecer, this age, Pimpo Shuma.
0: Yacho. 디텔라 기란 얘기 해지 말레냐 묘치그지 제르 기라라 근저 방 수구인다
1: 낭다 요마시 랑포모 녜포모다 켜네 랑차와에 녜차오다 켜요마시 랑로 로보도나 께다냐 지시
0: 녜차오 녜차오다 기란차오 키란차오리 미신다 사오치니 우마르다
1: 녜차오 랑차오다 켜네
2: 엄지라 nga ta chen le shi be tang shi sim zhe xiong ma shi da chen shi mo do su ho you ma shi
3: da chen le be mo do bu gu ko mi du su bu gu ko mi du su bu gu you ma ro bu gu you ma re
2: 我打啥我打俺你注意你洗手前我有几我也很多这次当我妈是给咱你落去去送子不马过别心这还有些那么就了给咱个一个嘛你也咱把当俺爸爸家里三句你呢给咱个这里干别的送子
4: 你为我变得东西进入让给大钱推去的更多东西下他下婆母忙前也念书给给他谁是天头那么现在念书给这推三十一年嗯起来推去你也大钱推到十七用个月马上你也一色修求于别呢大钱来的出城东面了刚把来出去修求于 다젠 두돌 마요야 같이 비나
3: 제자
2: 디세 수디에 요 마르다 다제 군도 치 얘기 그기 막부 요시 셈 기부 마 좀부다 셈 나로 뉴슈 쳔 블레버 남자 쳔부다 셈로 포르도 레버 디네 세지 돌로 토나 마 쳔나 다제 두돌 마 레비 치 요시
3: 엄질아 딘데 스나다 뭐라 양자 당시 스나로 직제 딘데 인기 마레
2: rang san de ne su tin je nga ni da ri si ma bu tu nyu hi ne de ki tu ba ye da chen le pi ye gi me ka se shi de wo ki da ni ye su su ku yi che zi qi ni cha ne su ra shi ta je po tu po shi be ya na na ne po ku ki wu yu si ta le ga je nyu shu je shi be
3: ta re mo rang ba re
2: 아치 단대 뒤로 니고 마시는 형도
3: 왜 랑발라리 잠무선이 랑발라르다 시에마도 나스네 부부와
2: 같이 있는 예 바라게 제부 쓰기
3: 또 뭐 배워
2: 안 지장라 내저 수 왜 지도 일랑 아이게 두스 아 근처 샤슈 코부 마시아 제부 커도 기분이 저소 가서 주래 제가 시에지 교체미도 부기바 거침 쉽도가 탄다 갈치니 조선시 대마부 승마다 계시 코부샤 호주노 무디 체마시 디스 녜메 카시스테고 지마네 심러 폭도 마좁다 디네 칼라 정무시 큐니 마소 아 시무도 나즈디 자와니 정마시 시스괴
4: 오라
3: 용아 용아 터쳐나
2: 小猪，你认真读过？
3: 哦，认真读。
2: 就是的，我搞不起。一年说不定是哪块牛买，搞不起哪么少。
3: 哦，下面呢，第三十集了。让宿舍也好大，刚不成过月上，
5: ti kwan bai na den den ning jim shira che re
2: so de de ga bu xie ning jim shi de
5: qi de qi gu tin de shi kwan bai na ra ti wei ning jie che re
2: na qi gu kun ye ga bu xie de da na ti gu ne tin de kong gu xie
5: 啥他是听着语不三不三不行你他是谁用啊我和我和我来你就小叔嘛你你路通知给不着特谢拿喂小叔嘛老大我把你这些有什么这个理了我呀特谢拿哦你他给你我牛给你
4: 군일도다 김도 갑시도
5: 왜왜 다른 사람 간주면 좋다고 말해 보고 많이 못해 걔는 다 걸어봐
4: 나로 방해했죠 이내 왕청 보기 봐 치카시 시대 없어도 아니 쉬우시 좋아주
5: 제자 탄다 보기 봐 저디 변조 당연히 고기
4: 아, 왕장. 상쉐다. 너니 탄다. 보기는 참부터 왜?
5: 잔디 가스래.
4: 상대다. 너니니 50도 거시. 더하지 라게다가 수수의 형제서 도움도 티와이캔 복수비는 깔래캅 가지요 마제. 멋있네. 보고 마기제. 나 나러 쿠쿠스 되면도 샤슈다 삼루다 뺀저토 뉴슈 같이 해 마제
5: 라마 쫀다 토스교 나데다 예 섬디지 그르샤 니에 타그랑 삼데유 타더가 니 차스킴 더 쏜사 니엘라 미니기 롱주 쳐 마르베 봉압시라 깨위나 응니기 소연 뉴슈 쳇루 마르베 탄도 응니다 도우냥바 케미도 이내 보고 집다가 도우냥 주는 거 하용 그래 제 말에 제상 너니게 내 후르다 체니 초외 뷰제디 토르당 그래 주바 잔로 대비치 니에 리브스류다 체 싱긋 없이 매 마세 유보 엄마고 사 토르다 직전 로세지라 나 줘봐 제차 랑 잠구쇼 차니 너니 퍽도 기기 끼고 그래 아 말해 말해 가세 가세 디디스 나가네 니들 내가 봐 셔 말해
4: 有 啊,
5: 主持人王兰，看来也为小修思慕的话，主持人王兰你。啊，小志。嗯。啊，刚来开始问。啊。他的罗尼国足球队，前三年冬季中华球迷，多少人跟你不要做？接下来米色的退休算上，长木东的羽毛的前三年三分钟华球迷，啊，哪个最用啊？
4: 教堂嘛，几多个姐姐，让两个月圆。
5: 哦啊！让他那边听着有三三木秀，你米色给退休了，还过去？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啊，你 Kian tiyo re. Ran san tiyo kare yu neng anji saka chin tak mar be.
4: Deda, se cha je chukho ta di di xia xia.
5: Re xia, su kho be sunu shtuwa. Ngone dao shi rado. Zi, bala. Bala, kiran kan naga biwa.
0: Gosu xiu mar be.
4: Kaka ba,
5: gosu xiu
4: de xiu.
5: Nian de pingin sumo sum che. Zi bala, jala mangu tine nam che.
0: Ya, nga chu do chim go. Xiu yi gyor xi. Zhu mu zhu. Nga rok bu che guaya duge.
5: Se. Bala, chen nye.
4: Dos ne rangi xe a.
5: Bala, chep chu da.
0: 잠이베.
5: 아, 메.
0: 다시 요청 수게.
5: 아, 디카사 빨라.
0: 어제 너 쉬우시게 뭐? 마티 말도.
4: 니부터 어스간 추도는 지발라.
0: 엄지 갈시도. 내가 김도 와.
4: 마지 왕왕조가 시시.
0: 용아, 랑게 쉬다.
5: 아, 나
0: 쉬다.
6: 罢了，唐国先生微微，睡吧。啊，是，退出这里的活动去。王长英呢？去哪去了？哦，是，今天不休息，第三天休息了。哪里？这，亚卓啊，来，同事拿嘛子。亚卓啊，休息休息。
0: 铁哥的家明天能直接过来些，俺送伢面的出去的做，马接接说了。俺不放了了，跟着学兵，祖国别他们到我送的开车学的，新多大我不在忙些呢，也算可是不巧的。羡慕多他给俺那婆送的，伢妈微微记得，他爹说能些吃点也好药嘛子，对对，看不到他们些西南开运呢。
4: 卡面子的，
0: 对的，他都出去别不喝这么多，搞得马大年可是不吃药的。我是出去马大别说的钱呢，泡沫给不到，出去平时说不就能不给面着，人就看不了，能做点吃药的，就再给泡沫喝几个月，点点吃多的。现在米里给健康中在说下的，基本面着。
4: 巴拉，葡萄。 포모 가르키메 뷰 시교다규르시기 디다 조아케노 요마시 키랑게 그두이네 안소 뉴슈마체로 영어도 웰라 락바도 왕좌로 뉴슈마체로 나
0: 녀기니 뉴슈제베 가르삼부디 대가시에비 나주 슈상기 미규 좀 베트 포지 이네 녀대류도 포문이 차업지 어 아장자 포문디니 지레지 경다 지레지 닝제유 他都为俺打茶油的，一年米米在农具没有嘛着。
5: 罢了，今晚的去让俺去让铺子去了，俺去让铺子去了呢。
0: 就是，俺屋内，你过去年以后，让给开开生意的做，团儿头了开不起呢，微微他都要去，微微的苏可以咋，让恰就得去了，让给想起不对，俺肯定去吧，没去不起啊。 他都微微诉过一次，他到家里呢，难免没得了。可是让给微微了，要我妈钱呢，让来了我性命的。
4: 罢了，到王朝了，给这日子写就难的。
0: 这是，他写我妈的。让家军我妈得意。
4: 哦。
0: 注意的。天天一百
4: 了。
0: 嗯。这个啥罢了？哦。看到你写不能写，没就求的。
5: 用对，啊，用啊！既然都是对不呢，你微微打到也好切削。既然这些，
0: 现在落地是。
5: 来是，格里娜啊。巴拉，格里比啊。啥子？你可心累？巴拉，中途好许多，我看你全程没到，到底？打很这些个？嗯，看了很这些个是，对的，将来这个打，肯定少过来。
4: 看着看着，啥个人？啥个人？打！巴拉个，他那个年纪了，不过考虑下的，其实让他受考我们都是那边呢，俺那个三十多岁，让他的受考有啥，考个俺三十岁的，起码到俺的。啊，那这些谁讲？啊，这些。他这些呢，我呢，大概肯定没多，都给他个几个人。
5: 디링기를 써디 땜쯤시라도 바스디 뉴카고 이기시 아디아아 디드 케미도 나랑 오시면 디 나래 순남이 승비 아 오래 티린 송가나네 랑가 토로 하셰 뉴마소 예 창문 예비 디나유
2: 아 오네
5: 아 예전에 랑을 보시라도 토로 디체가 코네 니 좀 체게
2: 다들부터 기비지게 라능시 신고 다다도 진짜 진유메 제산이 야주모도 신다 갈시 오메 심스
5: 아 진짜 시험 말해 랑 하게시 마셔 창문 예신거유
2: 捏着我了唐德能西没事让这个送给这点对于阿丽斯七不下下然后有啊前然就是然后送阿罗伊我管这阿丽斯然后就是啊用啊拜拜

0: Nyeja, nga zo le zenda nye, maar chee tu mu tu. Di yu yen khari me, zo de nga ranzu su su lu tu ne ce yok shi. Da zhuang, xia wen chee, kiraan su dige, kaba kye mep su da. Tsik ma sa, nye nye kaba shi lin, kiraan su mu tu yin da. Wei.
1: 和这边了让给俺看完家钱去看了等这边哦哦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 Liz.
0: Ya. 언니디 사고르베.
1: 지.
0: 쇼츠. 롱샤사디 유비나라. 괜히 그냥 세디 거리. 진짜 그래 사고래.
1: 디팅월시. 단대 롱샤티조 미소고 유자. 장시라 요시. 나대 팀 담고 윤디 라다 삼지 그히. 이니 세서디 더더 약갸서니 조시 저.
0: 야, 쇼츠. 언니
1: 저. 장아 이지시다.
0: 야. 디
1: 진달라. 아, 잡으리자. 잘했어다. 어, 뭐시? 랑카 잡사에 가면 봐. 광수 광수. 이제 입시 도스구아. 진달라. 인구이다, 인구희. 진리디다, 교체디. 야, 님도 지지다, 비는. 같이 마시. 최대시대다. 아, 니지오. 바구 여제 휴식네. 최대시대다.
0: 小智, 나... 육식 중하네.
1: 아지, 나 이지시다. 오늘 신부 쇼시. 좋아시대다.
0: 어, 小智, 天文이 제시시대 뉴유. 디나라, 농샤사디, 딱바다, 괜히 장세제 디르사. 턴도 민도스도장의신규회 춘이나 껴부시 디 상주나기 껴부세다 캐하도 아 디그드 사브레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세나마타 조리 조치 我在他 心多 我们他 心里忙杂 下他 光啊 忙马车吧 出去又不用难回 사두 서동 초등了 지송키 능민 디탄了 송겹치

0: 공무송아, 최도식이 배치이샤.
1: 나다님도 류조지가 마요네 쇼세 주스 무채 오시버 마 시비시도죠.
0: 저만은 지금에 이케레쇼.
1: 언니 사야겠단도.
0: 언니 뒤에 사야르베.
1: 사가디 쇼세 나가 솜시라 요시. 나 농자 발리사니 샤이소. 지달라.
0: 오.
1: 농자 발리니.
0: 지달라. 알레도 쇼 언니 께스체.
1: 같이 써.
0: 사가디 꼬든다. 지다기. 소프트하시더다. 총기 맞아 춘추 손사 칼라소야기 룸디 양고장고가 배출된 거 유대인기래. 더동 진다기 바레티 초보가쯤이도 칼라소디 락부조매 대기르다.
1: 아니 같이 없이.
0: 최장 고준하기 칼라사님 말이 칼라소야기 룸 소고 유배 맞지. 돈으로다 세리 규제 나라 내부 참모 유대인기래. 룸주 발리디. 괜히 세다 캐하도
1: 장미세기
0: 제나 녀라 즉 셰고 팅군이 추도 신유유 칼락 신이 집에 세리 소보된조 지즈가보 다와 카시 데비이나 지지 포다 침버 로 창물 주주괴 디야 나랑게 통수
1: 첸상마시 언니 광사도
0: 광산도리
1: 공세 생구도 도용도 왜?
0: 왜? 들려 언니 제도 동도.
1: 카리나 공세 생구의 동조 마시베.
0: 생구도 미나 약구요래. 수구 진가 커서 도래.
1: 제사.
0: 소주 시다요래. 공세 미네 약구요래. 제가 커서 도래. 이네 디니 니모사요 말이.
1: 카리나
0: 카이스나 공에 찌가다 생구나기 찌가 슈르시 냠세 제비나 머추브체 폴라 누비시라 요리
1: 용아 제나 제토 동토 용도괴 지달라 제토 니 슈저 토세나
0: 용아 제도 용구이도
1: 더더 콰이스 니 슈저
0: 더 슈아
1: 让地还是黑。
0: 我让最近和谁的店家贴，我一见面，年前呢，这都得点点点重要的。今晚呢，我让你去三亚菜场嘛，你来再叫他吃些。今天我讲到七点钟的酒桌，等不住去。今天全部人呢，我提不起他用啊。
2: 哟，既然你来喝酒，我觉得上台我们都是一边，上台边的酒。
0: 呀，上台了，那么三龙结束啊，点点那都一边打的。
1: 丁哲奇，那你让给干爷爷小三三个镯子，用不得管。
0: 前两个你，现在是三个镯。
1: 镯子。

0: 小智，小智，让罗勇呗。小智，你想你可把个手机呢？全灵敏度。啊，让他从龙兰那边。小智，他的牙齿差不多，啷啥罗勇呗？小智，让老婆弄他们的话。呀，小智，小智，哼，啊，欧许了，小智给俺牙齿灵敏度。
1: 야, 니엘 시도 또 쏟아. 욕쇼.
0: 아, 욕쇼라. 샤오즈 베드롱란 대위바, 니 큰 시마소. 나이테리, 최대 사세이. 팅을 샤오즈 김베, 최대 시담 차자, 나주 최대디 최토요 말이. 제장테리 신의 차수. 나 차다가 람사, 출호 요미. 니 샤오즈를 샘딩의 광다 슈베 마세. 캐나수, 능무상마, 그시, 나 그런 곳이 다 꼬부리. 잠깐 하려 놓으셔.
1: 라인아. 고차고 제배면도 심상부도. 님은 니스 침부다가 신이 수수 너부친지 권다 쓰기비. 다 그리 라하고 야디 치자상 치부리. 미수인이 지금 사오추.
0: 아, 셀라.
1: 지수, 라인 돈을 마시. 小智가 라룽된뒤 베르드 로팜 지금 예배다시. 저와유르다.
0: 오늘 왜 오시라?
1: 저새 큐는도. 딱과 최대 가나 대대시.
0: 아.
1: 라니 로규. 대대대나 대외수나 체치지. 도스네 니 카드 시어. 롱자부다가 란트와 시그지.
0: 이네 진짜 용구를 왜 오시라?
1: 용고쇼. 니 카드 니다. 로규.
0: 영아, 쟤는 나 조이.
1: 네, 로시.
0: 아, 오슈라, 터지마. 나 조인다. 오슈라, 슈고.
1: 요아.
0: 오슈라, 터지나. 오슈라, 슈고.
1: 랭구드 아.
0: 레스.

0: 급기 나공 장팅리니 주로 군기 도르타 갑조로 티슈 제제배 넘버 상부시 되고바 제기 내송나 워시 류창타 다와치리 공회사이 덴버 장비 수놈 님지 뜻이 나와라 렌토 피여버시
1: 히말라야 계획 계지 슝람 강콜 탈세 제도 급된바 주지와타 류제 제도 티 사투 윤종 군시 류제타 유고르 냠제 툼니 링내 베리 제배 거공 개진식 도규류
0: Loke Lumdung ki Jindru Jukdi ji Kongar Zong Changdang Chongde Kamba Chongzi Chado Do Gecha Chuebi Jibu Shuji Tunju ki Lamsin Lakdo Khabar Dunde Siyungo ki Namba Balin Chiba Ta Jindru Dita Dunde Puyu Chicha Chiba Si Kongar Zong Changdang Chongde Kamba Chongzi Mangzo ki Dang Jibu Yiji Kip Shuji Tunju ki Nganzui Chongzo ni Yugor Lumdu Tu Yuebi Kukup Dita Dunde Puyu Chicha Chiebi Jemara Mi Tiwe Mawa Yugor La Yungju Rao Yuji Songo Si Jindru Chirin Xionglam Yeyuan Tua Sanne Tige Mang
2: 做阿斯里真都是高速就了，日过千辛雪。上面监管他出过车的，年纪真都是前面那把了，年龄七八他。忙做民用些个，随军文明学校人的叱咤七八十。
3: 对的，刚过了，真都的难得，那不等待开解，别的学外就能做的呢。当然，总个，陆军舆论代表，那不干了，我这学外机。年纪刚过真都的那今年呢，我做办那个的了嘛。
0: 兄弟们，啤酒在那，生意他说我不来听呢，咱就这样说，恁刚个那点么大的原因是，说是什么呢？他告诉我，好像提前不清楚。
4: 虽然那，但还是了，第二天跟着就，他的爹么，他的也不打算，搞不到算了。真都是差着五千倍，票多，如果了用钱去一万过不他，三对这边运账他出这对倍，真都是去，如果我说了，怕下什么下有不是？如果了哇，刚来给，你给运账这不多了，真都是呀，出这对不多。 他定票多，如果了用人巧都接送不是。如果了我家那个，我让连小的干过的兄弟是一百块的，他定人都定我呢，行商过不是都接送不是。如果了我王宇言去，俺做你啷个当的票多，如果了用我银，破张包到了接小的托，干过的真都是得不银接送不是。真都是冷冻托，借用三年卡他，切记给干过的兄弟去，真女如果对不他，啥都天天人中改变，真修不错了，怕下什么下雨。平潭如果了邻居如果要去容易。 乔里要以，拍了用电堂不也？递给云中，再不起来都接送不起。轮风成都邻居如果安去入面，少俊其一，我让他啥的搞不有，抗议时呢，做递给云中再不都接送不起。中国安踏邻居刚过了如果安去，吕泽连呢，当年嘞，负面那黑夜，长嘛，能打球么子嘛，这人也别干了，真在看不透的民都接送不起。南街八的瑞吕泽邻居如果安去入面。
0: 好不清楚，你给坑里几年的嘛？他又打了我为错的，他还想给再不多。马上提个水军人力了，用着他心思个窗，得去穷些什么事？快客邻居如果俺去入面，买的压力是安的，利息是不退啥子啦？真都是采取天的，真做超过些个啦，天南修就穷我啦，搞不穷些什么事？牛仔这么批，入面说的东，高些说水军人力了，伢们能切别，可不穷也不是。那么的办的注意，绿色邻居如果俺去，你这吧。 汤姆格林克提给密码那么三十块不多，年限那水军人力收了两年七八银币，行三块不行都接送不是。那么的巴德瑞吕泽邻居如果安去入面，亚历山大克莱尔克，你给云中再不多了，密码三十块不多，接么了？若不成的，如果了用个银些送不是。第六，温州马步全店阿不银币，幺九八，李超利了，他连真都去跟送那种看给怕见什么下药不是？ 轮风成都邻居如果安去入面，李超立给，那您他六镇都可以冷冻卡机这个名都别，票可以赠送体外忙活，你们说用就穷。镇都的年轻人去镇都的来人卡也不，显然也多了，蓝白的可以谈论不错呀，甚至可以不都接送不是。就在土味，这蓝白家电他，这组十三年年前被镇都，明显解决点被有所空隙借了，其也给赠送不出，赠送听不到有不是。上面镇都的体力给。 咱们宁沙州看去，中国刚果的绿色片地铁，用个铁卫十八轮途别，门前几个月不是。八点二年起来，如果俺去入面，如果看了几页，真都是这座差错不起来钱多，真都是人哪会记不清，真都是体力别为，有了他提醒几个星期入面，中国了，就俺二位十八轮途就这些送不是，人家真都是出不局。 董总提新的穿越家，三对运送他三十块不了，刚过了冬天错了，怕下什么下雨不是？刚过了冬天嘛不稀奇，接了票多真多的修不他，如果了车久了，日过千不千行又不是？那么的八点瑞绿色邻居如果安去入面，李阿木二审去，真多。 ᱡᱤᱡᱩ ᱪᱟᱡᱩᱵ ᱥᱤᱨᱟ ᱪᱮᱫᱚ ᱛᱩᱥᱟᱱ ᱛᱟᱫᱚᱱ ᱡᱤᱱᱫᱩᱨ ᱛᱤᱨᱤ ᱱᱟ ᱥᱩᱠ ᱛᱩ ᱵᱮᱡᱟᱣ ᱭᱚ ᱪᱮ ᱥᱚᱢᱟ ᱥᱤ ᱞᱩᱡᱟ ᱜᱮᱱᱡᱩ ᱤᱢᱮᱱ ᱥᱤ ᱞᱤᱝᱡᱩ ᱨᱩᱜᱟᱱ ᱠᱤ ᱨᱩᱢᱤ ᱯᱮᱛᱚ ᱥᱤ ᱠᱟᱛᱤ ᱭᱮ ᱛᱟᱨᱤᱝ ᱜᱮ ᱡᱤᱱᱫᱩ ᱱᱟ ᱥᱩᱠ ᱡᱩ ᱥᱚᱢᱟᱨᱟ ᱠᱟᱵ ᱥᱤᱨᱟ ᱪᱩᱝ ᱱᱤᱜᱮ ᱭᱩᱱᱡᱚᱝ ᱦᱟᱡᱟᱝ ᱡᱮᱵᱩᱫᱩ ᱞᱮᱥᱤᱱ ᱡᱤᱱᱫᱩᱨ ᱛᱤᱨᱤ ᱱᱟ ᱥᱩᱠ ᱛᱩ ᱵᱮᱡᱟᱣ ᱭᱚ ᱪᱮ ᱥᱚᱢᱟ ᱥᱤ ᱞᱤᱱᱤᱝ ᱡᱤᱢᱵᱨᱤ ᱞᱤᱝᱡᱩ ᱨᱩᱜᱟᱱ ᱠᱤ ᱨᱩᱢᱤ ᱪᱮᱥᱮᱱ ᱠᱷᱩᱱ ᱞᱟᱢᱮᱱ ᱠᱤ ᱡᱤᱱᱫᱩᱨ ᱪᱮᱡᱩᱨ ᱛᱚ yun zhong nyam suo nyung ju yue bie na wa ji bu du le xin ta dong di ge ra mang zam yong tu bie zhao yue jie song bo shi ta ding ki jin du yong suo ju ji rong se xi ti le wang wei gang guo ki deng ju le zu ji gui mie na zu tu zang la lian jie wei min dun xue ju yin xin de ye bie ci dun ning ge ga zu rang yue zhong ki lu zhe jin zuo ge zu shi bie ba zhe jin du xi zi chong ye le jie zi zong mi ma lu zhe tang ge bo zu ba ta zhong yong ki tu mi song bo chu ni yong wei ba ba zu jin du na xue bo shi 디닝 당토마라 잡조로 카주 진도로 치바타 디야 다제 진도로 카 숨난키에 토마티 인신 링제르 미초주 타 신제르 미니슈 여베 기지 첸덴 제레나 따바츠 랑지 치거라 모마시 파세 투미 소베 따바 딘지 남세기 디링 잡조로 카주 진도르나 데야 쇼데 야부 제중웨 심르 삼베 총제 토브츠 제르 하장 야부 두라 망조 최야 가부 체면 체가 두지 좀 봐시 어제 전조 개무시 다제 전도 남장 임배 차례 다제 전도 카 숨네 닌 숨게 전도 야서시 다바스 사저 카드타 방제 가게 제제 가게 지 전도 미저 숨체데 타라 지술레 개무뉴의 신리 응금 지도 같아 지술레 계세 뉴슈레 총제 상수 도부여 다제 전도 그 신제 변 选拔 변마 지시기 타딩게 젠도나 쇼비에 따창마 란예게 따이마타 따바츠 정류 요구저루 된스 젠도르 티리미 티웨망웨 중얼은 비저 유치송바시 니람로시나 란종키 튜모모인 비 수준키 따도르제타 따제키 멍시 야부여비 망조르 덴리 모투 따제 젠도르 디니 정용키 초크드 리글루 체괴 콩서 주디 따바츠 란제 지거르 몸규로 튠겐 주모마시 젠도르 티리규니 사드 따도르제 튜르 사바라 신당 개보양 치유 지지 뚜닝게 가죠. 란종기 르멍의 미마 투송기 투미 지수 체네 시림기 투미 김시소 교례 침나 된데 신주마보송 미마 투송기 투미 뚜인토 셔셰베 교례 조의 정제 제바시 제거토 중화 미마 지등 계급기 미리 튠지 야든 규비 제림기 침수 튜닝타 낭든소 경왕 원긴 미리 튠지 족두 최시소기 존내 낭든의 신리 정제 나와시 Rimbengye Mima Tuisong Khe Tumi Kho Dewe Gizhe Tha Mangzo Tha Tha Nyewe Bishir Dende Chimsu Khe Nangdun Te Changme Kho Tuba Tha Kwa Lin Tuba Lagdar Tuba Ji Ki Nilu Le Gyo Che Yabashi Genyu Mima Tuisong Khe Tumi Rangyong Chua Jizo Chenri Khan Khe Simchuba Bema Tsue Chimlu Khe Gwangbe Ngo Tha Nangdun Tsoworo Dengzin Nere Khewa Chende Dang Khe Miri Le Dengle Cho Yongne Kho Tiju Tachong Che Yuni Shize Gye Nen Yin 配合他当天国际军种级别基础冷路了陆域人行铁穷绝穷的他编织了强迫我带来批级穷越接送不是人就从一马推送给推米哈萨从一来城关区给日本尼别古斯一把你们有点起中华民马集团结构给美丽团结亚顿规别接种车站他拉到了采取铁那种民民人我的第一点别错他找约美丽卡给盲作呢偏不同给银了提出起跟他松中起跟亚银写送不是 他在从一日起，密码推送给村民，偏重，亲自被村民所收拾选拔，新建为一，名额上他在从一日托全创作他地规年纪是不是十几月吧？仓木拉，村路，路地七十月，个人南北地规托他们采取提，按最初为哪就个他切不及，明日通知了工地动个他，明日看我拉中央采取了工地动就严写送不是，采空当中村给密码推送给村民清晰所，然中给日本给密码推送给村民，列给我这什么他，村民清晰批准写出了签到那我，明日通知亚中给个别接种给落地这个所写不是。 采空当中心给密码推送理论委员联纲给主任赵一授予，忙做出了明日通知亚中给个别接种车站前的中华明日集团团队都是点不足的，发射有令点过他表达狂悲勇气，密码推送给多数技术培育接送模式。
1: 江东委给书记选拔，让局长给主席甘斯丹克，记者对您从头从内，新来谈从谁给专业来团来切团新旧闹热，况且新总来团过来，即刻书记习近平去南委给谢开前，拉达团队顶上前列，团长任贵气秀切入动画堂，派给去任秀即接前列。 特别 驱动起, 行政来了偏债吞据他, 行政门错了不把用据, 行政亏土孙秀陪我借钱据, 规地东归别内送闹街, 干不死点起, 苦干了他们前年,

남을링게 드린 행계라 폐계기 도시 사바니 폐계라 최준 제배 관동 유부타 다다 록준시 인시부디 수기 행계네 도구리 유비쇼 당기 급접 개배 중창좀 최저 팅아베토 지급 수지 시진핑기 사르드타 튠저 장도 고이 냠주제 폐계기 도시 사바드 나와티니 외시 초외 남든 주미탄 자와 중국 변조타 지조 폐계기 양신 가치외 강람 세리를 최바틸 직배 슝루타 락링키 진탄 개진대유 도시디 랑게 폐계 조외 규림나 외세 퇴배 겐다타 네드윤라 네르케베 미고테니 까네세와타 구슈피와 렉저 섭듀제 체베 각제 상디식시 사르드지가 폐계기 구슈 루드 체바타 튠조르지가 폐계기 토뉴므르 미바 장도 준급 미타 정중캄 시튠 냠네 용외 네셰 체바 고이 지급 지난 년구일러 낭진 체바 냠주 지급 지조기 장샤 장대 문세 퇴부 용화제 지급유 티 랑게 지조기 겐더 조위 균도러 담보르 민네 폐계기 각제 내퇴 망부식러 규림 대변강 랭겹디 뷰제 토웨 폐계러 체리단 퇴배 체둔 지급유 뒤럽 사바샤르춘 폐계기 도시 사배 랑게 폐계기 지용 균도 서무 용화 니티티 뷰제 토웨 폐계러 군디 삼미체발 당유 사르드 폐계러 중재 미멤버 톱 유해징 科技 앙탕부 닥진키 까모 미망키 추십 요제타 베터버 닥진키 마리아나 저 주슈르투 딩주 추싱 나지타 미터브 징뉴 야츠 게바다 폐계 조서 사르드르 데버테니 벤저 파웨 구슈 쳔볼 교디 랑게디니 수준 기급 쳔보네 수준 기급 덥친파 콤보보와 람디 체규 튠저 폐계러 구비 데모 당신 정습 달게 텁주기 자와 초네 정습기 멍시 뒤괴타 지베 섭슈 므세 퇴부 렉스친디 정예타 정습기 해바 균투 충도 쳔보타 비진타 天津 호비제 튠졸 폐계타 지주 변절구 족주 粤港澳 쿡진구 폐계소 계급기 특주 구림 대변강 락링단내 산에가기 렉저서브리 제배 개용 섬주지기 괴벙알외 카세르 친유 장도 폐계 미심수 섬수진 긴캄문을 적배 럼불 로딘 규민앙 괴티 긴캄시배 족용러 군디 슈진당와타 산에카기 진이기 도시 랑린다디 장도 튜네 폐계 당월 긴캄 송경타 벤저 폐계 니가 편제 튜디 장도 튜니 뷰제 토웨 폐계기 작당 세르웨 민장식도 교류 고이 폐계 삼미체발 서도 친신 규지 남지기 전에도 제디 고이 남배 점민 벤저 후다디유 랑메 총등크 갸기도 당네 낭진 외마 된저타 섭슈 총등 총뒤서 두서 섭게 니르웨 中国塔曾明启编角儿这娃起色的七年过了十步娘们的点缀出去女娃母色推的送月批给给都市撒巴尼让给给编角塔制作批给了你之前呢列顿卡逼着托为批给了密的苦林点边昂别为滚动又不是赢了军推巧被批给了金松切的批给给曾地端巧卡塞所谓大大落准时间时 制作人路停着建起给个巧用的准备江南沙巴按住罗电救命昂批给给都市沙巴老林丹年天尼编角他制作批给给巧卡他居林卡的开发切归批给给都市沙巴你替我按住俺为制度点别中国对提中华米利加大乐不起中国普通文革的用我他 미마용기

0: 용부 당구 입자 야호시 되다 랑 가봐 가봐 유네 담시
1: 제나
2: 어 야면 니 당구
3: 용아
2: 니엘 어 진짜 쇼스시고 빨라니 비워시 돈도 어 냐규진시고 니 암라디 냐규진 냐니 비워시 랑 가선데도
1: 게임도 가르세니 집이
2: 나청지시고 같이 쉬디 레스
1: 스메시라 마사 폴균식시 가시라 메집시
2: 레스
1: 기란 쥐디에 당 가로지
4: 나 쥐디에 야스가 뷰탕 여지 송수야 리 편부 여지 초알레 신부 여지
1: 쟤는 군집니라 다리 키시다
4: 레스 낭담고
2: 야치
0: 창제 등기년 앞시시게로 디간라 차가 생무지시에 집샤 최근 얼마 체크 코디로
4: 레스 낭다 먹어 링게더 스구로나

0: 계시에 뒤주 위에 우디 단다 쓴부시라 치기 인지 딘제 쳐오르베 탑시 신다 요 말베
1: 계시에 무슨
0: 시에 무슨 스카르스그레
1: 계시 지동사야디 넘부 남는 시 답대비유나 나 탑시 인도 갑시
0: 키라닉 시그디 딘제 자라 공부 차르샤 수수 근제디 남이안 케링 민도 우디니 수수 칠렐 딩주 메자 라니 이미기 거리 라니 커디이네 모랑 나와기비데 심쇼 주기 양마르베 수수 시그 부르도 퇴엄바 인치 퍼주옥 시그 능신 차고야 두에 딘제 챤은 님도 십두 견다 망고잉그리 니에데는 우디 라레 콩아 모랑게 계산 튼부 랑게 듄르 랑니게 체레 정부 메 슬럼 뉴구여리 랑게 뉴브두에 랑게 내주 탁주 체약 탑시 다 뉴음두
1: 저다 같이 되라 탑시 요마시
0: 카리 탑시 요마리스 탑시 메는 니 탑시 오르바 편준 다와 튀는 지거리 미수 우디 수수 칠레 대 태좀 기구여리 랑디레 독제 지동 대를 태좀 기제 탑시 민두

0: 그래도 저리 야우세 사베.
1: 저리 제사 난다메.
0: 진의 용아. 장가 불단 덕인다.
1: 긴하라. 디딘 죽자가 이교 당과 생비.
0: 할래. 디제 제과 요마지. 지르당 수교시로 봐. 카르당과야 가려지.
1: 이내가 다주스더이.
0: 예 셰비. 디제 제과 요마지.
1: 딩에 이교 송사. 나단 부자 옹쇼시.
0: 上海呢，给我查看了。

0: Kare, mai gib tu gue ah, bar ma tim che.
1: Ke me.
0: Jis, nam yu ne shi gi. Yu je gen ge shi be.
1: Ha si, ma da. Mo rang ge tun do, nie sang ma, ne ni zhuo ma xie zang, long lang de xia.
0: Zhang ge xin gu ne, qi ga yu.
1: Kan zhe xiao le. Jia lam ga le, jiang cha qi je ge ge bu be.
0: Nga chen ta xi, nie xin gu yu.
1: 喂, 직시다.
0: 니얼 바르카티. 나 기브충수 셰프. 슈다.
1: 왜? 다 교수셰다. 탑시 가르와려치.
0: 팅을 럽지미는 지게 딘데 숨프시. 직딘 토르 미주 자와미. 지구짐제 후다 제비너. 주주젠게 돌 이우비 투시. 장게 유지해라. 삼로 뒤에 키우시. 가다 유효 제배시고 겐텐데 도부시.
1: 럽치민의 수셰브레.
0: 장게 된다 좋으면 년 하리나. 럽치민의 제주 정말시. 다들 년 셰브디게 년제. 이게 제가 유.
1: 진짜 근처에서 쳐오래.
0: 지금 사워대 장기가 마시베. 년 장을 좀 뒤에 쳐보세요. 좀 뒤에 가라. 장게 유지해라. 차례 대배 돈에 카사무시. 근처도.
1: 년 기가 레바 돈도 럽치스요르다.
0: 고급 수술 세제 차리에 대한 소식 신고입니다.
1: 어, 제 디안이 켜는 채무증아.
0: 야, 샤다이다, 이다,
1: 이다, 이다, 샤다이다,
0: 샤다이다. 겨울랑 제시들이 쇼이.
2: 진동라, 둔다 지키랑라 년상 쇼야유.
3: 알레, 둔다 그래.
2: 쇼모다 우디 둔다 인.
4: 地广天然给俺能做起松度。杨虎你把那次拉都给。拉下，你先管了。毕竟年深圳只需去的扩编人员节，小莫到吴地卡罗也选不着。杨虎你卡罗也考察难了，做不学习。吴地给森林木头节，他们的卡罗也考察难比下。地普局给年轻人，天然给随时难打。
3: 不过的你们多点呢，写个卷的听不明多，两个一年着，一个着娃一年着，我那心不着写不起来的。不久的电价天那些呢，过年你们多不久前面呢，参不去你们多，下面呢，年过冬看了老子写写，今晚呢过年你们多估计嘛写死了呗。停车前的用嘛些，参谋公司进那送上，年大头个月头，那天的他去他去不偷嘛些。
2: 天哪，
3: 管不起呢！田大弟，你也他接我，让给提取钱母。
2: 用啊。

0: 지가 뭐래 경고 좀 봐. 실례 사시다. 오야. 강보다 본거 상자 지구지. 뱀 국수지.
1: 겹통문도
0: 오야. 강바 섭섭지.
1: 진짜 왜?
0: 오야. 맛 국수지.
1: 근데
2: 람이 소드다. 진짜 지구도 왜?
1: 말해. 도스 겸데스 되면도 왜?
2: 강보다 봉상 직대 거리.
1: 말해. 진짜 전에 녀부민도 되다대.
2: 뱀국스 카드 아.
1: 용아 네 다 쓰시대.
2: 강보 제제 차차샤.
1: 어.
0: 샤게 보내 여기 계부도 와.
2: 야, 근도 진인다.
0: 뭐네 경고도 와. 나 대모다 우 계부도 용비도. 뭐야, 양자이다.
3: 도스 게임이 줄 봐.
0: 양자이다.
2: 응.
0: 제가 네 나와라 나 장례 껴도 와. 골프 볼 게임도 기부도 와.
3: 응.
0: 저도 신에서는 딜레 기부시.
3: 그러면 나 도스 템이 있는 기부시도.
0: 용아, 지마니에 돈도랑 치고 와.
3: 용아.

0: ཉེ ལེགས ཞུ ཙང ཁེཕན ཚོ ཐག སོ ཙམ ཅུ ཅེས
1: ཨ སི ཁེ ཡོ མ རེ ཁུར སམ ཤ་བེ ནོ ཇུ ཁོ ན ང ཉི ཉེ ར ཇུང ཡིན་ད ཁི ཉི ཅེ ཤི ཤི ཇོ ཁི ཤི ཡ་ཏོ
2: ཨ ཁེ ཙ ཉེ པ ལ ག ཤང ཚེབ ཤ་བ ཁོ ལེ ཟི ཅི དུ བ སོ ཙ ཤང ཉེ ཝ ཤི ཡོང དུ བེ
3: 진짜 맞지? 렌진진도 블락에 엄마 체코를 니엘레고 수야기 타제차
0: 샤모고 싱그스베 샤모게 싱마시 디긴게 샤모를 균치준도미도 나데냐 카체버 샤모게 응지무도 싱그시
3: 용아 가다랑 가르친 뒤니 니엘랑 겹겹체죠 이네 녀저와라 샤모친코를 불규도 배체시디 죽진 성비 용도베

0: 기랑 상머 넘주단 드시라 이베아.
1: 예.
0: 현수영아, 김세시의 도움도.
2: 거인스는 폴규 대수 대비시라도 나의 대수 대비천이 되기.
0: 장구시에는 장라 앞서도 로친주 등전에 넘주 통해야 좋지. 제자란 제마에 대수 대비 폴규버 콘솔에 욕 채우지.

0: 오네 nga 접종해서 시도해.
1: 상가 섬단 사비. 땡기 제사비.
0: 내 주진 저 차서도 기스 치고야 두게.
1: 가인스 랑 레고 이기디 녀라 괴나유. 녀사 바삼레 옥탄 섬비. 기스랑 교비기비너.
0: 교비기미도. 예미 수직 치도 레고 수미. 이네 다든 아래 넘주 야고 단토 아유 섬비. 제자 퍼즈랑 안 넘주 단잠 지하지. 수소 이진이 순단 거 섬비.
1: 让给些吧，用再多。连工学不得，挺轻松嘛，是。明明才拿了，能不忙不得没有事，能不当着的没有事，引起不了。没事年的，开始学个事，先不给不接待，开始学事。不给嘛，前面的当过忙过有事。上对啊，春节做年的无敌，年少家年的无敌，无敌也开始接接是吧？
0: 야지아샤휴
1: 나야스야하리유바오리스니랑레지지랑레봉슈아타제사자레지디맵쇼바
0: 니에푸틴탐디즈기
1: 용아

0: 푸르딘 탐스 송 장감자는 그도 왜?
1: 아. 남자도 능도. 이네 레마 통지시.
0: 샤브리아기 쉐슈피비. 샤조니 송자. 다리니 다 제비다.
1: 야자 샤히.
2: 샤유, 저기 사슴에.
0: 커비.
1: 커비나. 디테레부규 제슈지.
3: 요청샤 네튼 제미도. 고들러 란테 리포팅 탐드레사. 제가 담님도 유사. 푸르틴디 데데뉴구만.

0: 남시 능나
1: 지도과 빨리 다들 정무시라도 더비아니 네 결국 감나 가리네유
0: 랑게 드제 차상 시비시키도와 티리루부도 따고 강고 땅야 가리네
1: 강이스는 라바리 유야 타모듯이 세상에 장의 지전야고 샤오서
0: 지만 내가 빨리를 마용 지마지
1: 라부규베 민토네 요부 타모리 쓰기
0: 대시 용아 쟤는 미세 차스 지긴다
1: 지그리 원고 타협 수쇼 주의도

0: 우디 대야 땡기 셨어. 우디 대야디 모라는부터 알 갑시라 유상시. 빨리 대두 얘 나와줘. 모라 같이 대두 큐미도.
1: 젠지마니 장가다도 망시야.
0: 도슬레도 징이비. 얘 라도 가주 님 피그유. 정마시. 덴탁스와. 중샤 그주 공세 장고슬라. 우디레 장고시.
1: 아디네 진비나. 모랄딜레 야용시.
0: 자 우디다 하 제표드게.
1: 제마편에 답시가 소시. 지만이 우디린다.

0: 不要，你去，下，去，去，去，不要，你的，不对的，不要，这，哦，让他听见检讨决议。
1: 가르나소
0: 땡응하다 랑발하게 가슈시아그 루세 등야미다 리자야이 토시부도사 나모로 돌듯이 스시 강배올세 정리기 도용함다 북삼고시 땡응발하게 원에 거주공승 예약 된다고 주도치뇨 은이게 땡대 폭규를 경우 유협지게 도담체는 성기 이내 방치라 나다 랑발 북삼등 운교 토요마지
1: 什么来对不起了下雨请你连着点这度接上你这娃的请你你老大正解我你菩萨的温州同的生病欧夏了既然给我弟送个比比应当你让桌球对不对对我到下雨行事了从你也行事接上当大有马生病我没比你更是给钱用
0: 용아, 야, 랑게 탁주 가르치네, 어구이게 묘체셔. 이내 니에르와러, 랑게 양 야삼을 따줘.
1: 됐어, 야삼줘. 서지우 된다, 디근제 중소.
0: 탄다 항조구 니에슐레무소.
1: 탄도구우스베, 규링류신소아.
0: 让个来接地日呗你行雨进都不来了一年你也决定起来个效果吧
2: 刚大起边送给不到 后起边送的呢, 也有些你忘记电费大钱呢弄着要是呗哼这内容啊你也就弄给送把你个人林子进都俺这弄不起一个不参给关注等大哥人家给谁给不到得起不对啊
0: 俺尊能不是一个不长光着长嘛谁都破解你去测评不是他恰恰别见叫我他就叫我爹吧让给你了三四档个觉得雷斯刘全让给七天所生所见团大体他就行雷斯刘全多少苦的老雷让了他多三家新大鱼呗连队激动
1: 류준께 남다스 지금 다 타지하고 유상 조미도 예전 도스나 샤유 기란게 순진바 소주는지 여줘봐 루보토비아 라베 둔다라 타지에 도부고시 제장 샤유 당비나 종다치야 구급상고지라 없이 기란게 제나
0: 샤유로 냠요요 마시 돈도 원래가 신다 치고 줘봐
1: 어지 수인의 기업다가 냠요 매봐 냠요스야디

0: Peligli songshuo zhen yong marbe, zhuwa ya, du ten ke bin da.
1: Xia Yu, rang ge sam xia xue da.
2: Jin dong le la ge, quan dang wo me yao gu ge nang zang tuo jian na shu yi, ni zhe wo qu sui ma dang ba, li zhu xu zhong.
0: Ha zai, bu ge de zha sen me de wa.
3: Tun ta ding zhe xiong le kan ge chong yi ni me duo me chi qie.
4: 当我那人有急事下下，没心内事不，仓外的这些个多。人家是还是些有啊，你也吃过贵宾，吃过贵宾那是。你让人歇我，他的公司呢能入手一面新也有嘛事，现在团大业绩不错子，比照上说不起他是个多。今天子哦，
5: 龚干部，我你中下可这公司推米，我你个公司出借。
4: 几个月了，咋下边？
5: 公务处，俺最近几个月了，给关注几个民宿去。体外科学公司广大次了，那趟年轻嘛是。俺最近几个月了，给穷鬼开始接触起了，跟着在就能给你送去。今天早，约我趁这边一个角落，提了罗天。
4: 嗯，今天我你罗注意，几个月了，还叫这边没得收益。
5: 他去哪？
4: 哎，这有鬼！
6: 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搞死！
3: 님도 마용아, 마용아.
5: 들라. 그렇지 못다. 제가 온 거.
3: 아. 신도 비 타고 뒤지. 마선 촐라지. 고시트.
7: 어찌 낭제세베 신도르도 와.
3: 왜왜 낭제세베 신도 랑가르 요마르다 타타. 파주 파주.
7: 잼기.
5: 망고딘제 나지고 제니임베.
3: 야. 나라니 고시켐 타마르베.
7: 어찌 장게스도 엄싱도 와. 땡다 자야 큐는 멘도.
3: 왜 로동. 샤유 화칭소. 샤유 셈비기 메사 남주 신주 땅가 칭소.
1: 남주 칼라디 지규 세제 도담 치워지. 넘주 망고 딘저 네스 말아체 디니가 넘주 디지고 네스 라이 카리나.
7: 네 코드요라 넘주 칼라 세베 규림다. 원지 지단라 다제 신이 담브리사. 네스 카케 민두스기 이네 넘주 디 칼라라 네주 라이 카리나.
5: 이메 케스 네 초부지게 안주 카주 공시 바스 파로샤. 네 삼바 튼다 디테 안주 증미 컨제 이네. 칸다 안주 공시 체셰 수 차샤.
3: 하. 다리이나 나샤 율롱네 명금도 밀광다 토디엔러 강다다 년조바 카티 자오제 신나 하소요 말에 샤유가 시그다체 시빌레 먹깁사시그리
5: 켄즈데시 샤유를 경시중 미디 대여다
3: 야
7: 어찌 믹스에 라송아
3: 야
7: 아 다 지자 나 신도 디키 주인다
3: 야야야
1: 여자
3: 아씨 키라니
1: 씨. 들은 같이 해 봐. 님은 놈네 샵자. 아.
4: 두스터도 심도 같이 함도.
1: 계층 맞지. 땡망 쓰다. 야르야 주지.
4: 레스. 디스 봐라. 파남 되다.
1: 디스 왜?
4: 디스.
1: 니랑 글라세. 얄게 친구가 대화.
4: 발라고무조. 니네 주야 쳤다스.
1: 그렇지서.
4: 로디게나라. 기랑의 공사도 담는데 렐하버스 동어도 갈레시라도. 나 기랑라 이라기.
1: 나 신행아 이라기도 해. 니라라 취실라고.
4: 레스. 취가실.
1: 취실이. 직주 미룽사 中下克追公司，操不钱不算账，米记就给我点了，可能永远有嘛事。你落地给拿了，俺打三不几天给来罗所点名的。嗯，既然给雷晨送过一遍，雷晨了，也是这么多事要的。一年，全打套了些皮呢。
4: 让给同道罗布琼切过也蛮贵点的。雷晨怎么说？高凯达、刘全、林亮，光是他们年年来入不上国家一。既然我呢，我没有给。让来没听这晓得。
2: 小莫是别了。
4: 嗯。既然
2: 给小莫送过一面信去。
1: 都不要人家去让铺人么多，铺么应该去呢？小莫他妈爹咋么会生病？哈，听这兄弟的药水哩，帮我记了，去让你叫铺松沙运作些去哩。
4: 啊，是罢了，俺是去让去让是，去让最给力不在外地，俺做几日不得就干了，下面那点苦事呗。
1: 让到小莫铺久了干不要的啦，去让你叫了全大药水。
4: 没些小莫中年送上，俺老板多是给去。一年，苦个月头，
1: 去让你娘们来钱的生病。嗯，小莫催的，你也学会嘛说，一年去让给俺，一起听着那合理呢。你让了一些有名那娃小莫的，让给叔叔叔叔一起去拉多。嗯，哈，让你铺的，俺让个爸爸送上，你让了舅母两个去。你让了端俺大那三姐，让给干孙的听着些不是吧？
4: 啊，嗯，国家大难呢，人都有过去。
1: 罢了，西都的肯定凶多。嗯，嗯，卡桑达钱呢也给些些，没得错啊。生意嘞，爸爸托过手了，快进来。
4: 来是。

0: 세리 다 동자 인지 토마치로. 딱제 십시 치로.
1: 영아, 영아.
2: 나 추출로니 우르베.
3: 인디.
2: 야추.
0: 깔레 다그랍 깨제 크셔 뻬치 아브리디. 세도 포웨 네스디지 토구줄라. 오네 하샤.
2: 샤심제 쇼마시. 나도 중제 등규로 봐. 지금 넘주 할락 균이 마시.
0: 이네 디디 부산한 건주 실례민도 따따 건조 내줄 하브리. 비세리다 저와 요마르슬림네 이치민도. 이네녜 고림 시샤 칼라다미 계시 칼라 촐라 침비는 녜마 심시 마리 내든 가발하메 오네 고쳔무소
2: 고조 미시드게 벤조 원신기도야
0: 원신기 군주님 도르샤 크신 크십지게 군주 칼라 하마세스데 카케스 체민도 이네 디방달지제 마시 마시 베수슈도
2: 제자 Я сам что?
4: Жаге сангюди шуги не бочурда. Шаю ру сэбсу як тусу зөлинчида.
5: Турдемна, нянян жоу жоусо лапцабни.
2: Лэнзи жудула.
4: Хэси, шаумо.
2: Жудумла. Нянян жусаб синчу. Чичэна, дипэн томонга сэнгби.
4: Чэнэ дэв ямжи.
0: 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没让雷先到预备啊

0: 빨랑 예줍사 시내 불급제도스
1: 야우종 샤부 바브랑 제도 오늘 뽑기
2: 불급 보상 예배 보상은 불급 체를 줘야 돼 대외 럽시 왜 보상시래
3: 다 계란이가 신세 채웠다

0: 小莫, 我就去让这不睡着诶, 得别死。
1: 자, 我能带没?
0: 我心急心急, 让这不多解, 你这个脸太脏, 送不住。
1: 光那么血啊。 다시 오샤라 화유 다다 화슈 오시 메균 접지 루퍼도
2: 진놈 샤라 묘교 제톰도

0: 진동래라.
1: 진동 샤락 돈다디 랑예게 긴이 그지. 로보톱 야든 저 손자. 오늘 심도 야라지도.
2: 로보톱 야라지.
1: 시제제제. 진동 주기 조시 쉬엄지 원에. 내 강다 랭게기 접슈지 아유로 삼수당가 신비.
2: 딘체 최고 응애르다.
3: 예소. 뭐시 진동샤라 총사업지. 이내 안주 공지 내고 모두 균대신 녀고지. 녀제나 믹스에 뒤급 딘제라 진동래라. 그랑게 용 내가 조교 난구이.
1: 이랑 안 주 지야디. 진동샤라 진주듯이. 샤유 공기 부치고 쏜자. 단대 뒤로 안아 주 샤유로 형제 교시. 高海，上个租金规定些，下雨若不见你，等到跟这趟去前面的，等到京东做个进驻，再多跑外屯的，第二个三个月，从头错过去，我拿最硬弄这些消息。
4: Liz，京东来了。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신 타동 시리기 균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무 차트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스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고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지

0: 样呢刚差不多抗议中天里地堂给苏布一年当时早年马时铁地苏布一场呢车子卡不堂车系托不地心也不说究竟六百年别你给日破拉行人给你是堂准备你是说铁月人心给你的铁太阳破拉的主月铁地苏布刚场呢铁里都出去没当我堂松茶年别你最痛拉行中间铁一间别你过六百年不堂苏布就不巧吧生句少些处吧炸皮吧拉手别你最痛拉不月车里堂特别过年苏布几次村子切割不了夹茶不堂干茶不说他一所送为地堂给毒戏遭你降女容铁地苏布几次切忍不住宁测杀气给女吧微信茶不堂年过女吧来过马赛苏布女秀劝我堂苏布男偏没到别切几日封锁灭地吧苏布如革命给下年过拉索地堂给几次忙不点有把丁切堂吞别苏布几次迷地堂给蒙西一把年过
1: 俺这所谓种天天忙不起来是吧？看起大家干不干不强人说东西是吧？看起养起吹过吹起路亚说东西，养看起美国干不强的，他干不恰当都做干那些开发起开头有了呗。
2: 那第七八千不有了，你这个这个别的地这别下回。对呀，所以你开始个来是呢，过去当过去个一当利益是个嘞，可能第第三波的是出名，都先俺最开始个来是呢，过去的开始都是呢，过去的。두 세븐의 구슈 소리지 두아 조고디
1: 어르바
2: 네 난주 가르다베 여바스나 최젠 대학부 스타시 대학부 조고 셈보
1: 다른 아주 소외줄 판제스 좀 해봐 판매배
2: 판판
1: 아주 판제스
2: 판이라 난주 좋아
1: 정신제
2: 디 가르도스는 두시야 세븐의 리드 디 간샤브나 굽디 리 잡으지 두아
1: 다들 매 잡으지 봐
2: 그래 매 잡으래 타코니니라 가르도스는 난주 조고디 대단래야 야구 요 말해 만주 남주 지난주 쟁그리 예열이야 비라 시다 동녀들도 아니 많자 배트 저거도 도용 것도 와 매작바데 가르도스나 크작바데 칠로데스나 샤이나로로요 텐송아 샤다 박베오데요 저거 작바데 칠로데 가바요스나 나나도 샘제 냐뉴요라라 샘제 작바데 직샤 용도 전에 아니 주마기 타당 케메 타다 지 가레 셋바단 디주 탈레야 칠로 쉽지도 와 我也他超过南罗了，走路现在有不呢？俺那走路第一个就见第一个肩膀开始都是呢，年个爷爷说的，咱当养那开始都是呢，这阵子娘，那些年个钱不有了，超过钱不借，钱不差也得呀，基本俺就是给那子，那些个年个钱不现在有了，我就见得着钱不？第一就咱那开始都是呢，俺做，长大当那起都开始都是呢，超过钱不买家起不过的，超过钱不买家姐姐，超过南罗个走路的就别的，就看都。제제 안에 가르도스나 박비 어디바 변의 최상은 건조 디바야 시아유바 진고 디바스다 중번나 아니 대단래야 대긴 시아사스라브라 아니 대단래야 펜바 첨부 요든다리
1: 미 작버스니데 다 시아라 마르 마르바 디나 실루르 봐 실루디 파 맵스 디
2: 제제
1: 시에서 샤네게 다 처지에 대해 좀 물어봐
2: 제제
1: 딱다 대비 고기나게나
2: 뭔가
1: 이제 대체 보세요
2: 대야 근데 대난의 지단치나 자든 제지도 나샤 당부대 가르도스나 녜리양은 주 호야 인지 민지기 여기 지제 디 대단 거버데 인지 민지기 간조 관계 시에 거버데 다지르샤 라디 마제 가르도스나 응고 조르샤에치 라단다 에 두시에 딘다지 야구지 두고에데 하장 개챔브레 니베데 가르도스나 다 미코라 토담지고 제베니 제디 준종들레 제베니 하나 디 공을 대긴 공을 쉬베니라 아메 부구 코디니 제 부구데 제마스고 당당 용예기 간래야 간조 관계 배버치고 그래 아니 뉴트라 다름이 되어라 깽고 차들래 간부 멤버치 샤오즈 연조치 디자 지도분 아니 하고 싶죠 그래 순바데 가르도스나 아니 야마자스자스 제난다 오 엄마다 차 되기도 민도라 이제 아니 가르도스나 소소 양이 비기 전구대 접제니 접제 창안이 니습실 대도 민도 디 지스 거래 디 순바들이샤 시바데 가르도스나 아니 제주 간래야 돈염 지스 사둥 토념치 아니 사줄이야 띠쪼 체치스 아니 체소스니에도 구조를 땡유스 구조대 균도 거라고 그러라 사고치 나로래야 마달래야 추즈 야당갑 추즈 되고 그래 사고치 나로 디다르지 용복 그거 디파피비 아니 카르도스나지 다 카시 드림인도 마시안 카

0: 시 된다 요라다 수부 자고 시부 된다 요브나 타코 마 에 뉴다 캄보스에기 안 캄보스에기 된다 체시 된다 요브나 안 캄보스에 대 가르도스네 믹제데 야부시 수 홉티칼마 만부 좀 아래 단다 된다
1: 도와
0: 에 카시에기 캅게 메세 담만데지 도와 캄보 마 자고 도네 미 야부시 수제 사고지 나로리아 게마 칸즈시 뉴도 땅에기 된다 믹제레 마시 나 다와지기 나로리아 게마 주즈 된다 용포라 마레 제잔 디가리아 랍샤 아니 디니크는 슈구 슈구 됐다 대단기 겐구와 안 탐보도 소소르다 맹가라 대여 말에 암질라 저와죄 여 말에 천송아 나차 용마용스에 소소야라래 되어 딘주 가르도스나 만조 창미 베바 제제 당당려야 딘다 지구도스
2: 세리탕 튐베고니 수부지체 춘춘 체규니 토뉴 딘베 서동탕 체림베 류종 록탕 튐베 쥐람제탕 역시 태양 튀균 도금제 밤 양나 칼라사 주미 바사베 쿰시 토르디 모세리타 시리 두리소 사제리 참 토뉴움 사베 쿰시 잡아 체고라 지 토 체타 림베 류종 체규 균충 체디 소베 독쇼타 샤네타 체기 뒤체 원참 용어 비고 신양 년랑 소기 주바 최탕 퇴신 파피부 용어 제 균충 체 통나
0: 소비지체 슈글레 제뉴즈 요그레 이날레 미잔나로 상다체 천주께 제제 전조대서 강가 유정콘을 조그레 지난 그 숭에데 간주 숄레데서 강가 디나로 조그레 다 이날레 가르도스네 지난라야 숄레 제메비체 아니예 멘조된다 이나 아니 쇼게 란제 유정 제게 거버 요레
1: 다 러브 쇼미나 안 세르다 튐바다 세다 감제 계심으로 봐지
3: 기린길레 된디라야 자가르탕 추와 규바 라반년바르 제비 린종 샴네 켄두 슈징 창 셰비 리존디 냠두 럽규인다

0: 디링이다 아주 레전션 다 제기해
1: 냈습니다.
0: 아니 남는 게스 디링 아주 레전션 쇼바 터지다 쇼기에 만난조 제미 양자 제용
2: 수부지체 춘진 인부 용괴나 서동 토뇽탕 류중체 인부 주바 추타 퉁베제 체괴
3: 세모기니 가르두스나 응원고치 여바지다 면주치 여바 상차조의 여바지래 이날에 가르두스나 뒤도로 면주 맞이베나
4: Look,

0: 하셔 와시 비투소 리양키 시오 되서 대비 리괴푸 기훈난의 튼도 주신 정니기 갸로시엔의 류슈 첨부세베 겐기 출로기 키로시 리괴푸이 섬주텐주민도 네 시오 대세 기공리야 주급 공기 겸내 비야 겹지 한가 겹슈 이내래 랑거기 고타 기공치 여상 취키르송 시송버시 제소 뉴트민의 리괴푸 겹마세 추규토 뉴슈 유규 리양 최접치 여버시 진의 개베스 니닝기 시즈 추즈 응아살라 뉴트민나라 리양 니급 콩 구시스 여버시 양 송주로 피그 여진 먹습 팀식시 팀의 미김리 제지진부 숨부샤뉴유 디르다와탕보로 콩 리펑총즈 땅지급지부이 수지타 총즈 오일행강기 주린라 담바시 수수춘 콩기 총즈 추유르타 리딩토 년가 리프시르 체바라 팅망피비유 타딩 차바침부법의 급수 콩기 총즈 오일행강니기 콩미티니 리왕 총즈 망소 자규도 내부치유바시 리펑총즈 총미 양후청기 수지라 콩 구시와티니 안주 총군시 수지라콩 구시바 통지 세비 쥐타 니비 니메바라 송시 송부시
1: 사구베 중국 닝두 초보네 시도 총알 랑게키 랑다 십수 체베 퇴송베 화롱 당젠 당부 리버치 지유시 화롱 당젠 당부 비드 남찬이 뒤 징치문탕 광동 태평린 닝두 로칸 딘시 퇴규 체베시 지장 징치문 닝두 로칸 딘시 퇴칸 니베 列车 출근이 列国 모초 광케 처지 지신 유진 티니 화롱 당부 당젠 계급 림베 비드 리시 당부 임시 华龙唐不当街里让给其让大喜不随西切吞王语别宁对罗康吞松不的日华龙当街唐不白么你擦烈过体华龙当街唐不组织困扰娘娘皮具前阵阴行让大三对唐借用力这切的吞别吞入松别文吞给去女宁对罗康了这些一不是 中国宁对浙江女空的与公司及其经营选拔刘强一切 华龙唐不当间出国境内，洛东侧渡通桥、夹东特别桥过去越境，米城越别闯开，正车个逻辑个错位逻辑过过，刚突不越不是。明儿华龙唐不当间铁，跨了永所，出国就撇去几个月不谈，出国先送就速端转些越境，天内跨了永所，洛乡侧忙学给，吞入松边宁头洛康也不是。华龙唐不当间铁解锁特动，人不起个也不是。中国宁头错过华龙起退出国去几个区域，无情宣布五月三日，华龙当间吞入几面洛东侧，而为忙都着我起个人啦，人内间去了自己铁，出国撇去趟，严肃说起个，得不得看嘛用我起个人先送不是。 第二年深圳重庆铁下流参他吉林一个月别珠江藏布凶色操控一不谈人车了米加糖你去走出月别着小官我谈对内可了是一部确定人血糖掌握糖帕他人血出口江北凶色继续给龙络列地村农土地当间西部我所查这通内罗东个措不是 从农土地当间去龙络列地铁确定材料米加糖送就所处生不糖错了人不决定国取归些送随不行行及托材了投资加糖就有不是龙络列地铁内清案定十斤云彩人为操控给龙络三边切切取归切的随便确应这切切切些银边老子铁干内忙不切有不是列地听我给确应列团别确应修了地内 将军刚过只退切的初定期送电门系电不定我堂去年内推门不断突破月别列地铁从我所电价突破月别是列地铁从我所批决起个细菌全部提咱们送个明别初到给龙络三边所给给的抗力四月半点改催盘动堂西边批决突破偏头月别是 列地铁初定去龙桂滩，农地去龙车只退切不谈，连日切勿错接，落单儿，军车落，多吃错，俺东西边东头就应别，研究不测，转吃错，送餐俺用得着就应不是，初农退地当前去龙罗列地铁撇去切别托呢，让给去定时撇给，干脆确应南边龙罗直切，老子铁怎么个断绝都了，让给去蹉跎龙罗三边铁，特不啷三不西，催西托不，从个又不是。